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가진 자의 횡포, 재벌들의 횡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것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괜찮을까? 미국은 모든 것이 정당하고 바르게 이루어지는 사회일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간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또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경찰의 총에 사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데니엘 해리스라고 하는 29살 난 청년인데 이분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귀를 듣지 못하는 데프였습니다. 하이웨이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스피드를 어겼다고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차를 세웠지만 청각장애자였던 그는 경찰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고함 소리에 손짓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경찰이 총을 꺼내서 쏘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누나 되시는 분이 투데이라고 하는 TV 프로에 나와서 외친 절규가 Why? Why? Why? 라고 하는 세 마디였습니다. 무기를 가지지 않은 그를 왜? 권총에 손도 대지 아니한 그를 왜? 착하고 무고한 그를 왜 총으로 사서 죽게 한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총을 쏘았던 경찰은 행정 휴직을 권고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잠시 몇 달 동안 직장 떠났다가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것이 페어합니까? 정당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몇 달 정도 휴직하고 돌아오게 하는 시스템.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처럼 반듯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것이 가득 차 있는 현실입니다. 법은 있지만 공의는 없습니다. 진실을 외치지만 결국은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우리도 함께 부당하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부당한 세상을 탓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다 바른 크리스찬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삐뚤어진 잣대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른 잣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약하다고 같이 악하게 살고 세상이 삐뚤고 함께 삐뚤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삐뚤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개인의 삶도 밝아질 수가 있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빌라도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차원에서의 부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야바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가야바의 뜰을 지칭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곳에서 공회가 모였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밤에 모인 공회이기 때문에 불법 공회이긴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공회를 모이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먼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택을 말합니다. 라틴 말로 프레토리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총독이 사는 관저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 재판으로 끝내지 않고 로마 총독의 관저까지 주님을 끌고 갔을까요? 이유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요? 기록된 문서를 봤더니 잔인하고 오만하고 쉽게 분노하는 성격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5대 총독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이 이 사람이 다스린 그 기간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인 역사가들의 평가는 무능력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조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가 처음 유대로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두 번에 걸친 실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갔는데 5일 동안 밤낮으로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결국은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창피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리심 산에 모세가 성물을 감춰놓았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심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웠던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루머를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빌라도는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무차별로 학살을 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진압에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과잉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로마 황제에게는 기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불쾌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가 또 한 번만 진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하게 된다면 그의 위치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유부단하고 공의롭지 못했던 큰돈 이유가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한번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잘못 다루게 된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소신껏 그 모든 일을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여론에 밀려서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고 오히려 죄 많았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권력 때문에, 여론 때문에 무고한 자를 죽이고 처형하는 정치적 부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결과 빌라도가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되고 가던 도중에 불란스 비엔나 지역에서 자결함으로 세상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 심판대에 세웠다는 것 자체도 부주리한 일이지만 삐뚤어진 잣대로 그를 처형하게 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오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하반부를 계속 보시게 되면 영적 부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던 유대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유월절 만찬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월절 만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목요일 저녁에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목요일 저녁에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또 다른 유월절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관점에서 기록했느냐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유월절 케이스는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 말고 금요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 시간에 정식으로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피셜한 유월절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사도의가 아는 똑같은 유월절을 조명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오신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오피셜하게 양을 잡는 그 시각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처형당하는 시간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Anyway,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총독이 있는 관저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를 하면서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종교적인 아이러니.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조리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지 아니하면서 진리의 복음은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부조리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을 보게 되면 사회적 부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란을 꾀하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죄목, 그들이 가야바의 뜰에서 공의회를 모였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블라스피미,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적 반역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을 위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베풀며 살아오셨던 것이 주님의 자취였는데 이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라고 오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억울하고 부조리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 앞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부당한 이 대우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참고 넘어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더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에 자기 앞에 주어진 부당한 현실들을 다 감수하시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조그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데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면 세상 탓을 하고 뒷전으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조리한 행실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조리한 행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부조리하고 부당한 이 현실을 보면서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서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즉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주는 좀 특별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29절 이하에서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나를 고발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를 데려다가 법궤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보게 되면 참 이들의 처사가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결한 예수님을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아오신 이 주님을 어떻게 꼭 처형해야만 된다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주님을 체포한 모든 것이 불의하고 잘못된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3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당하고 부전한 이 세상을 넘어서려면 이와 같은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주어진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건이 얽혀지고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도 이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며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우린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보면요. 그의 삶을 주도했던 두 가지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손길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형들에게 팔려간 것. 이것은 냉혹한 인간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나고 미워해도 그렇지 나이 17밖에 되지 않은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냉혹하게 인간적인 손길로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폭행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죠. 그랬더니 꿈을 해몽해주는 과정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그 모든 꿈을 잘 해몽을 해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잘 풀리게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랬는데 철떡같이 약속을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은 he was forgotten, 잊혀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손길은 뭐냐고 하면 기대를 쳐버리고 배은망덕한 결과만 돌아온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와 같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이 사건들만 보았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함과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스스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행하여지는 인간의 손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이 부당한 대접을 받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고 종합해서 나에게 반드시 최상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가족과 근동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일평생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런 관점에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긴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을 넘어서서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 중에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신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God sees the truth but wait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착한 상인이 있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경찰에 와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상인을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머니에서 피가 묻은 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종신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 생활을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한 케이스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범수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다 되는 어느 날인데 같은 감옥에 있던 죄수 한 명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상인은 좋은 쪽으로 증언을 해주게 되고 그 탈옥수가 처형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이 탈옥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만의 비밀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에 어느 여인 속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을 죽인 그 칼을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인자 누명을 쓰고 지금 어디에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참 가책이 된다고 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주인공 상인이 뱉어낸 유명한 말이 God sees the truth, but wait. 하나님은 진실을 보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적 위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영향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부조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면 이 부조리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서려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도 이 신문은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의 신문입니다. 내가 진짜 왕이라면 너의 군사나 부하들이 와서 너를 구출하든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즉 나의 부하들이 와서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영어 번역 보시면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분이라면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벌리고 세상적인 잣대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킹덤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논리나 이 세상적인 잣대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에 이 땅의 잣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의의를 이루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소개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됐다면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준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표현된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에 higher righteousness, 더 높은 차원의 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삶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해 주어지는 righteousness,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안 된다. 더 높은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 그 높은 차원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여인을 데려온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율법의 잣대도 제대로 들이댄 건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 신명기 보게 되면 간음하다 잡히는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다 데려와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남자는 나오지 않고 여자만 나와요. 간음을 혼자 할 수 있나요? 함께 든 파트너를 어디로 보내고 여자만 끌고 온 것. 이것 자체가 이미 그들 스스로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졌던 정말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한 명도 돌을 치도 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삶의 원리예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논리에 너무 깊숙이 젖어 있습니다. 거의 뭐 뼈에 사무칠 정도로 몸 깊숙이까지 세상적인 논리가 꽉 차 있어서 이거 벗어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변호사 부르고 뭐 사람들 동원해서 어떻게 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척 스윈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미국 신문에 그려진 카툰 한 개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카툰의 그림이 아버지가 두 살짜리 아들을 거꾸로 잡고 매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을 거꾸로 잡고 발을 잡고 치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 밑에 아이가 외치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Please call my attorney. 변호사 불러달라고. 두 살짜리 아들이 아빠가 때린다고 변호사를 부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적인 논리가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사는 것을 보면 세상 논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마이를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오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착한 마이 프린시플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라이더 달라 그러면은 라이더 주시고 나서 아침까지 사주시는 이게 착한 마이 프린시플이에요. 해달라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것이 사실은 주어진 현실을 넘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누추하고 부조리하게 변해져 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는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 속한 사람들답게 바른 원리로 살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증언자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물었던 그 반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는 세상 왕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왔던 근본 목적, 그것이 뭐냐?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함이다. To testify to the truth.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근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진리를 듣는 자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38절에서 빌라도가 되물었던 유명한 질문, 역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truth?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뒤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조롱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진리 그러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당신이 진리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달려오셨는데 지금 내 앞에 선 꼴이 뭐냐? 아무도 너를 따르는 자가 없지 않느냐? 너의 말을 듣고 3년 동안 진리를 가르쳤다면 너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너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너의 곁에 있지 아니하냐? What is truth? D.L. 무디 선생은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에 위해 서는 그 자리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베드로는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 없었어요. 오케이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최소한 나사로는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때 부활에 나온 장본인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산 증거입니다. I am the living proof. 내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증언해야 되는데 Nobody stands beside him.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의 곁에 서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혼자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모든 제자가 다 배반하고 그를 떠나가도 아니 온 세상이 공동계를 내서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해도 진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진리를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가끔 묻는 질문이 있죠. 교회 나간다고 밥이 생기냐? 예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What is truth?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서도 드러나는 사람 많고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많고 맞습니다.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도 사업 망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아무리 핍절해지고 경락해지고 가난해져도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살아있다면 세상 끝 다 잃어버려도 우리 모두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에,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을 걸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의 빛은 작고 초라한 빛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빛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치악산에서 기후를 보낸 화가 한 분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도 촛불 한 개만 켜두면 방 안에 물이 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무리 동지 섯 달 추운 밤이라도 촛불 한 개만 켜두면 그 방 안에 얼음이 얼지 않는데요. 약하기 그지없지만 촛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복음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초라한 촛불에 불과했습니다.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의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불붙이고 또 다른 빛을 불붙여서 나중에 복음의 큰 물길을 이루게 되고 어둡고 캄캄했던 역사의 밤을 깨뜨리고 새로운 아침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와 같은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나요? 참되신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이 빛을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이 남은 생에 복음의 빛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삶의 현실이 부조리하고 맥센스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잘 수 없어 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사하셨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0: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후원 행사를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혹 저희 BBN 한국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방송 선교에 물질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BBN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방송 선교 원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체 광고나 또는 매매 행위 없이 오직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정성들인 선교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큰 하수 같은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올라지는데, 그렇게 하고 한 30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저를 이 정도 지탱하게 만든 그 모든 원동력은 큰 하수, 강력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구약 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97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0: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2: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0: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갈라지리니,
2: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0: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2: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0: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제가 이민 생활을 생각하면은 그 제 머리에 그 강렬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 12월이 되면은 뭐 온 마을을 뒤덮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막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우리처럼 집안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단독주택은 그 지붕에다가 그 형형색색의 그 전구를 거기다 넣고 막 얼마나 화려하게 온 마을이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살던 시카고 그 북쪽의 그 교회의 어떤 지역은 아마 그 주민들끼리 그렇게 그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온 마을 전체가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그래서 집에 지붕에다가 앞마당에 나무에다가 밤에 그 가면은 막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추리 구경을 하려고 차로 3시간, 4시간 차 타고 와서 구경을 하고 또 타주에서도 와서 그거를 이제 구경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장식은 그 전구로 그 나무에다가 그 빛을 내는가. 그 잘 몰랐는데요. 이사야서 9장을 읽다가 내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을 지금 다루고 있는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그 다음 2절,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 이렇게 흑암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서 그들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9장 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왜 그 나무에다가 밝은 전구로 장식을 하느냐? 그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흑암의 상태, 어두움으로 고통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 9장 6절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그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듣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그냥 메시아를 켜놓고 이제 제 일을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도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켜놓는데 올해는 좀 빨리 듣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또 틀어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뭐 다른 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핸델의 메시아 쭉 듣다가 보면 이제 12번에, 우리를 위해 나셨네라는 그 합창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여성 파트가 먼저 앞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아기 우리를 위해 한아기 우리를 위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파트가 받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리고 이제 난해한 이걸로 이렇게 이제 막이 나가게 되는 그 흐름인데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도 이 12번 이 파트는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는 파트고 또 많이 들었던 파트인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이 대목에서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왜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리본이라 그래서 무슨 스타벅스에서 크리스마스 싹 지워버리고 그거를 할리데이로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이 문화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송도 복구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손편지도 이것도 복구하고 그리고 또 24일 저녁에 다락방별로 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파티도 열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참 많이 골똘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 무슨 성탄절날 새벽송 살리는 것도 좋고 크리스마스 카드 다 좋은데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진짜 누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는 누림이 가장 소중한 누림이다. 그 깨달음을 이제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6절에 있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바로 그 앞에 1절, 2절에서 허감으로 신음하고 그 허감의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으로 인한 즐거움을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필요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나오는 전에 또 옛적에는 이게 무슨 말씀들일까요? 분기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전에 그 옛적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기점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또 옛적에는 그런가 하면은 그 주님이 내게 누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에게 분기점이 있습니까? 간증이라는 게 다 이 포맷 아닙니까? 간증이라는 게.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전에 옛적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다가 간증이 무르익으면 이제는으로 바뀌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이 1절에 나와 있는 전에, 옛적에는 이미 그걸 누리는 분이 많으시지만 아직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분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으로 누림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드디어 두 갈래로 전에, 옛적에는 하는 한 파트하고 이후로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 옛적에는 상태를 설명하거든요. 22절입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허감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어쩌다가 이런 허감의 상태, 어쩌다가 이런 환난과 고통의 상태, 위를 봐도 고통이고 아래를 봐도 고통이고 어쩌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이게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됐든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하는 과정에서 주신 4절의 표현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 부지깽입니까?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을 했거든요. 니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서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부지깽이 그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왔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군불을 떼지 않습니까? 나무 이렇게 집어넣고 군불을 뗄 때 이 불이 잘 안 붙으면요 나무 막대기로 이제 안을 휘휘 저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넣어가지고 잘 타도록 그때 사용되는 나무 막대기가 이게 부지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을 공격해온 그것들이 막 겉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두 부지깽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공격해온 그건 두 부지깽이 같은 거. 그래서 불쏘시개 하려고 이렇게 꾹꾹꾹 쑤시다 보면은 그 나무 끝에, 막대기 끝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끄면은 연기가 안 남, 연기가. 그것들이 이제 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을 또 왕을 위로해 주시는데 불행하게도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하스 왕 머리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하면 에이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랑 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별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위로를 하나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그것을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오는 거고요.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고 난 아수르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도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라 그 상태가요, 이 왕만 이렇게 그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 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아, 여러분, 이 이사야 8장 9장에 그 재밌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마술사, 우리로 치면 이 점쟁이를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 의뢰하고 묻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즘도요, 이렇게 교회는 오는데 영향은 딴 데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요. 이 팀은 이제 그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제가 알기로 열매가 꽤 많았다고 듣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유흥업소에 있다가 이제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신 분의 그 간증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교회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앞마당에 막 사람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마당에서 보니까요.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손님이 여러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주중에 또 그런데도 다니고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점쟁이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고객들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 점을 보러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점쟁이가 이 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연세 지긋한 두 사람이 자기 찾아가가지고 다음은 권사님 차례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알겠냐고요. 지금 그 위기를 만난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태도, 또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아주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다가오길 이런 표현을 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이게 교회는 여기 들락거리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영향은 지금 바깥에 딴 데서 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오늘 8장 22절을 만든 원인이라는 겁니다. 8장 22절이 무슨 말씀이었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허감 가운데에서도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 모태신앙 막 교회에 막 무슨 중직 심지어 막 장로 권사 뭐 목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도 마음이 너무 번뇌가 많고 고뇌하고 나는 그 허감에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우울함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그 신앙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누림은 그 주절거리는 무당도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 강대국 아수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위를 보아도 환난과 고통, 밖아래를 보아도 환난과 고통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이 되는지 이거를 좀 누리면서 살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뭐 계속 내 강조하고 있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리본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으로 이제 드림, 섬김, 누림, 그래서 누림을 맨 끝에다 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누림을 맨 앞으로 배치를 했어요. 누림, 드림, 섬김. 아, 내가 먼저 뭐 누림이 있어야 뭐 드리고 섬기고 있지. 나도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데 무슨 드림이 있고 섬김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누림의 가장 중요한 누림은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주인공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 몰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분으로 인해 뭘 누리고 있는가? 그 누림을 많이 누리시면요. 3절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둠 속에서 어둡고 우울하고 한숨 쉬는 우리의 이 근심과 또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들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누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둘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니까요 그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태도 또 하나님보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점쟁이를 더 의지하는 태도에 대하여 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사야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이렇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나오는 실로와 물은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그 티로페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못이랍니다. 그 못에서 흘러나오는 그 공급되는 그 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는데 그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그 못에서 나오는 물이 뭐 얼마나 그게 막 힘있게 흐르겠습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는 보니까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의 큰 하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그 무당들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디지털 문화로 무장한 이 시대는 그야말로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예요. 엄청납니다. 막 발전 속도 대단합니다. 이마 그냥 뭐 이 뭐 도대체 이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또 막 매력적이에요. 막 그리고 막 템포가 막 얼마나 빠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거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그래서 우리 이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의 매력을 거의 못 느껴요. 막 엿새 동안에 막 현란한 이 디지털 문화를 경험하다가 교회 오면은 막 전도사님이 막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그 대학생 시절을 또 올려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70년은 80년대 초 이럴 때는 지금보다 템포가 훨씬 느렸지만 그래도 교회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게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였던 것 같아요. 막 매력적인데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런데 막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막 목사님은 막 톤도 천천히 설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졸렸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 또 막 또 화를 또 내세요. 그 왜 졸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아,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를 탓해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졸아도 절대 탓 안 하잖아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서 아,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저는 목사 아들이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뭐 하나님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뭐 반응도 없고 뭐 응답도 없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뭐 노 뭐 표현으로 좀 하시든지 아, 말 안 하고 뭐 이거 뭐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이사야 9장 말씀을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살피다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교회 또 제가 속해 있던 그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이렇게 툭 떠오른 거예요. 그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감정입이 확 되는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해주셨나?

0: 예배봉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확 녹아져버린 거예요. 20대 때 저 분명히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같이 매력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20대 때 내가 보는 세상은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올라지는데, 그렇게 하고 한 30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저를 이 정도 지탱하게 만든 그 모든 원동력은 큰 하수, 강력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불쑥 제 머리에 떠오른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 그 페루나 같은 자식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나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 정말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가서 막 돈 펑펑 쓰고 허랑방탕하는데 아버지는 무기력해 보여요. 아무런 힘을 안 쓰세요. 기껏 아버지 가시는 거는 아침마다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언제 오나? 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니까 그때도 서 계시는 아버지.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기 남아있으면 아무도 없을 건데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바로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칼이 우리 목을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막 큰 하수같이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오늘 여기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 같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의 비유에 그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물쓰듯 쓰고 있을 때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저희 50대 중반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를 견인한 건 그 사랑이더라고요. 막 들이퍼부어주는 사랑도 없었지만 또 막 이 세상에 그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사랑이라서 막 한 번 하나님이 막 사랑을 몰아서 들이퍼부어 주셨다가 한 3년 막 그냥 뭐 본체 만취 하셨다가 그게 아니고 한결같이 잠잠히. 우리는요, 너무 이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너무 그 오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가지 사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그 경기도 어디 그 불륜들 많이 가는 식당 빗대 갖고 여러분은 제가 놀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게 딱 가보면은 식당에 가면은 이게 불륜인지 이게 부부인지 딱 금방 안다고. 부부는 우선 밥 먹으면서 대화가 없어요. 그 좋은데 와가지고 경치도 안 봐요. 밥만 먹어요, 그냥. 조용히 밥 먹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나오면 아는. 또 밥 먹고. 수능이 언제지? 또 밥 먹고. 거기에 반해서 저쪽 테이블의 불륜은요, 막 너무너무 액티브해요. 막 그냥 막 자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싸가지고 아 해가지고 막 입에 넣어주고요. 숟가락 뜨면 막 거기에 막 고기 얹어주고. 그건 거의 100% 불륜이에요. 거의 100%.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막 그때 설교 시간에 놀리고 했는데 내가 이사야 9장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밥만 먹는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참 우리 아내의 소중함을 새로 발견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같이 산 지 30년이 다 안 해가는 마누라가 아침마다 아 해가지고 막 쌈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고 밥 뜨면은 막 고기 얹어주고 그러면은 막 아, 나중에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내가 그렇게 저를 막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사랑 안 하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밥이야 먹든지 말든지, 응? 먹기 싫으면 뭐 할 수 없지 먹을 금방 치워버리고 온 정성으로 그냥 지 아들한테만 정성을 다 쏟는 이 잠잠히 흐르는 이 실로와 물 같은 그 아내의 사랑이 이게 진짜 소중하더라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기려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요 자극적이지 않고 막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불륜의 특징이가 아닙니까? 막 그렇게 팔팔 끓다가 막 하루아침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 신문에 막 그 살인사건 나고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갑자기 뜨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냉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막 좀 열이나 나고 몸이 아프면 막 바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데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위해주는 이게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 아닙니까?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 이게 부부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참 특별히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난히 자극적으로 날 뭐 위해주는 뭐도 없지만 한결같은 그 자리에 잠잠히 사랑해주는 이 배우자가 이게 참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누가 뭐라고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아가지고 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는 그 지절되고 조용히 속삭이는 난 그 무당을 의지할 거야. 그럴 때에도 이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포인트를 발견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과거형인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게 번역을 잘못한 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요 역시나 과거형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몇백 년 뒤에 있을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언을 하면서 낫고라고 과거형을 쓰느냐고요. 이 이사야는 그 문법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표현을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한답니다. 예언적 완료. 이 예언적 완료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를 강조할 때 이런 예언적 완료를 쓴대.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예언적 완료 많이 씁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이에요. 근데 이제 투수가 이건 뭐 질 수 없는 투수가 이제 나오는 게 우리 팀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녁 야구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그 우리가 뭐 이건 뭐 보나마나 우리 이겼다. 이 과거형을 써요. 이게 바로 예언적 완료예요. 이사야의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게요. 이사야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예언하면서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과거형.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대학생 시절에 도서관 갔다 오다가 음주운전 그 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냐 온몸이 화상.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차례 그 수술을 했는데 눈썹이 다 사라지고 손가락 10마디 중에 8마리를 잘랐답니다. 그 중화상을 입고 얼굴이 여러 번 그렇게 그 수술을 하고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여러분 그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지선 자매 어머니를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딸, 명문대학 다니면서 그 모범적인 그 딸이 저렇게 음주운전 차 사고 나가지고 온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걸 보자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글에서 이제 그 이지선 자매 어머니 간증을 내가 이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면회가 하루 세 번이었대요. 아침에 한 번, 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면회 가면은 딱 30분씩. 그러면요, 이 어머니가 면회를 들어가면은 그 당사자가 지금 붕대 감고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번뇌가 많겠습니까? 말해주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은 엄마가 들어오면은 눈빛만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은 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쇼를 해야 되는 게 쇼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고 괜찮아 뭐 금방 낫는데. 그렇게 눈빛이 흔들리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게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일이었는지. 그렇게 30분 면회하고 나면은요 나오면 복도에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었대요. 이중적인 고통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좀 나았대요. 30분만 잘 연기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딸이 이제 옮긴 거예요. 24시간을 연기해야 되는 24시간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이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건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그런 요지로 그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지금 내 딸 보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막 아닌 척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이제 뭐 투정 같은 것들을 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감사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언제까지 내가 감사한 척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분이지만 내게는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너무 막 이 미사 여구만 쓰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거는 그 아빠한테 그 어색한데 여러분 아들 딸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희노애락을 다 허락하세요.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많이 말고 하루에 네가 감사할 글이 하나씩만 찾아봐. 그 깨달음을 얻고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내가 오늘 한 가지만 감사하자. 그게 뭘까? 이분이 제일 먼저 찾았던 감사 제목이 이겁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지만 발은 괜찮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날 엄마가 하루 종일 이 딸아이의 발을 느끼고 예전에 그대로의 촉감을 가지고 있는 이 발을 어루만지면서 또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8마디가 그 절단이 된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손가락 보니까 엄지가 남아있더래요. 그날은 엄지손가락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엄지 남겨두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지선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썹이 타버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능이래요. 눈썹은요 이제 땀을 흘리면 이게 빗물바지예요. 이걸 타고 눈으로 그 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이지선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눈썹이 없어지고 나니까 땀이 바로 눈으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어머니 권사님은요 보니까 뭐 눈썹은 망가졌지만 눈이 살아요. 눈이 우리 딸이 눈이 살아있어서 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표정을 읽을 수 있고 그걸 또 붙들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지선 자매 미국 UCLA 그 명문대학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교수님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분이세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들이부었다가 또 철수했다가 변덕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4번째.
1: 아, 장로님들 다 모이셨습니까? 다들 모이셨으면은 내 우리 산정인 교회 목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에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은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열시다. 여러분, 이젠 일본이 신사참배를 공공연하게 국민적 의례라 해서 우리 교회까지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0: 당시 산정현 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강규찬 목사가 힘을 주어 입을 열었다.
2: 그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지 일본이 제국주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3: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까지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내 싸울 기하여. 다른 장로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싸워야 합니다.
1: 내가 듣기로는 일부의 몇몇 교회들이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 해서 동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2: 신사참배를 동조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 장로님들?
1: 그렇죠. 동조는 있을 수 없죠, 그럼.
3: 목사님, 우리 산정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본도 우리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벌벌 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몰상식한 게임에 넘어간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1: 그럼 여러분 생각들도 제 생각과 맞는 것으로 알고 신사참배 문제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린 거저 싸워야 합니다. 신사와 싸우는 것은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 아무럼요. 혹시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했는데 제 생각과 너무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3: 거저거 기도를 쉬지 말아야 가디요.
1: 그럼요.
3: 아니, 목사님 그 어디를 편찮으십니까?
1: 별거 아닙니다.
3: 아이고, 저 별거 아니라니요, 목사님. 그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데요.
0: 강규찬 목사. 당시 그는 산정인 교회를 이끌어온 교계의 지도자였다. 평북 선천에서 태어난 그는 16세까지 한문 공부를 하여 한시와 천문지리에 능했다. 1908년부터 예수교 장로회가 경영하는 선천 신성중학교에서 백낙준과 박형룡 등을 가르쳤다. 1911년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복역 뒤 다시 복직했으나 사상범으로 심한 감시를 받아 1914년 교사직을 사임하고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곧 평양산정현교회 목사가 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가담하여 다시 2년간 복역했다.
4: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것 같다고요?
3: 그래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거저거 기침을 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4: 아유, 저런.
3: 상신이라고 혹시 들은 말이래 없습니까?
4: 지난 만세 사건 이후로 옷골을 치르시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지요.
3: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겠소이다.
2: 장모님, 장로님과 의논할 게 있어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3: 그저 무슨 일이십니까? 내려고 장로님께서 부르시면 내심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라요.
2: 저도 오늘에서야 들은 말씀이라.
3: 뭐인데 그러십니까? 그 뜸들이지 마시고 말씀하시라요.
2: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0: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3.1운동부터 산정현 교회와 함께 동고 동락을 한 강규찬 목사였다. 그런 목사가 갑자기 사임을 한다는 소식에 유계준 장로는 잠시 말을 잊었다.
2: 장로님도 놀라셨군요. 저도 듣는 순간 많이 놀랐습니다.
3: 그런데 그 무슨 일로 혹시...
2: 예, 요사이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보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요. 목사님을 위해서는 쉬게 해드려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을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3: 그러게 말입니다.

0: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1: 그저 몸이 많이 약해지셨디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 좀 쉬었으면 합니다.
1: 기래요, 목사님. 기럼 기렇게 하시라요. 대신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을 후임으로 모셔야 합니다. 꼭 기렇게 해주시라요.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박사는 그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두 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라는 처방전이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또 까다로운 처방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찾아온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른 사람에게는 당장 특효가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남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부메랑을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 비가서 2장 말씀입니다.
1: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0: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거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찬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1: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0: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심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누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누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누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 제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0: 미가 제1장.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선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훼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파도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속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모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릴 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숯을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인함이니라.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실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1: 제2장.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띠일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어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요나서 1장에서 미가서 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8장 앞부분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인즉슨 이제 하나님께서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쓰셨다면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 12절부터 함께 하겠는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분명히 그는 빌립의 사역 중에 아마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교회로 돌아온 최초의 마술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지막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빌립의 사역 하에서 사마리아가 전반에 걸쳐 부흥하는 기간에 신자가 되기로 고백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보자고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의 한 추종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확실히 그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로 놀라고 감사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 의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고백하는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을 누가 가진 겁니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겁니다. 이적을 따라서 몰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물로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익히 알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외적인 치장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사마리아에도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중생지 않았던 고백뿐인 신자들의 큰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나 또는 어떤 다른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실까요?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복음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또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하튼 이제 그들이 사도들과 협력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장면 하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새로운 각 지역을 복음에 대해 열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방의 사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 사마리아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 18절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그랬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교회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핍박은 신자들을 흩어지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교회에 손상을 끼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안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거짓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 거짓 성도들, 거짓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내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부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제자 중 하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나라가 그분을 로마 제국에 팔아넘겼고 로마 제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분은 교회 내에서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트로이 성에 들여보내진 목마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목마가 그 성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성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죠. 마귀는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밖으로부터 교회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왜 싸움이 안 됐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더 퍼지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작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내부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교회에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얻어낸 확실한 결론이었으니까요.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그런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정말 이건 엄청난 저주죠. 이것이 그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고 그의 큰 관심은 하나님과 이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로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강한 책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줄을 기도해 줄 것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단지 무서운 일이 하나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청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8장 25절 봐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퍼져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 땅끝까지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곳에 있고 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곧 그 본부가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 중에 특별한 본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지금 이 방송 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 라디오만큼 참 혁혁한 공헌을 세우는 매체가 또 어디 있을까? 이 극동방송이야말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녘 땅에 지금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저 조선족들, 특별히 중국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습니까? 이 방송의 수단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1세기 1일에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8장, 9장, 10장에서 그 괄목할 만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세 가지 회심을 보시게 돼요. 이 세 경우는 여러 경우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되어 어떤 귀한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8장은 함의 자손인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고 9장은 셈의 자손인 다소의 사울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고 10장은 야벳의 자손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 인류의 종족이 세 범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홍수 이후로 인종학적, 지리학적 구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함, 셈, 그리고 야벳. 이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죠. 이 세 명은 다 노아의 아들들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이렇게 구분된 인종 종족의 대표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한 회심에서 회심이 가능하기까지는 세 요소가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건데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요소들은 모두 대표적인 회심의 분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큰 역사하심에 있어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취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를 가사로 내려가도록 움직이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에서 그분의 역사하심 속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앞서 가셔서 마음을 예비하시고 또한 사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은 복음 전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은 인간의 많은 일이 우연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진행된 것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개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개인에 관해서는 먼저 주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우리를 부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에서 그리고 또한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취하시어 개인에게 그것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러나 인간이라도 도구가 있어야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곧 중생자를 낳습니다.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한 기록에서 이를 보게 되는데 자, 8장 후반부는 빌립의 또 다른 사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졌고 참신자들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술사 시몬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와 접한 빌립의 체험을 보게 되는데 빌립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는 참신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8장 26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이제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가사라는 곳인데 이곳은 지중해를 쭉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곳은 애굽과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상업로이죠. 그는 십중팔구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제 그는 광야로 내려가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화가 있었던 곳으로 떠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광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곳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증거할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7, 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본문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무장관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갓 여행만 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많은 하수인들과 그리고 더 낮은 관직에 있는 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을 겁니다. 묘사된 대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는 한 손에 고삐를 잡고 다른 손에 책을 쥐고서 병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은 닷집으로 태양을 가리고서 병거 뒤쪽에 앉아있었을 겁니다. 그는 마부를 두었고 품위 있게 병거를 타고 갔겠죠. 그는 에디오피아 시민이었으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틀림없이 유대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이긴 했어도 그는 아직도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성읍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으나 그는 읽고 있는 반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29절을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그분이 어떤 회심에서도 당연히 역사하셨으므로 언제나 이 성령께서 인간의 회심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병거 안에 있었고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그 간다게가 그 굳고 맡은 그 사람이 말이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사실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수도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그 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종, 하인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 하인으로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교회에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도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노예들,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종들은 이렇게 하고 주인들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있으면서 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노예 제도가 잘못된 제도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누군가가 한 번쯤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누구도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까닭 잘못하면 이제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수많은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도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노예들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오셨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도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임은 알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은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이 그런 말씀이죠. 한번 잠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느냐?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나 혹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은 뭔가 하면 노예 제도는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차이도 없고 또 종과 자유인의 차이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그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났을 때 결국 노예 해방을 이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무슨 책인가?

0: 보면 성경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아 이거는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이 공평한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저렇게 노예를 부리고 학대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노예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종들,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주인들 중에는 좋은 주인도 있지만 못된 주인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죠. 그럼 못된 주인이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해야 하느냐? 우리 성경은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못된 상관도 있고 또 참 못된 사장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상관이 좀 못됐어도 사장님이 조금 나쁘다 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종업원들은 회사원들은 그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또 고참이 좀 못됐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고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조금 못되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고참에게, 잘해주는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악한 사람도 하는 것이고 죄인들도 다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못된 상사를 할지라도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자기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교회 다니지 마. 이제부터 성경도 읽지 마. 적어도 내 밑에 있는 한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강요하고 요구한다면 그때도 들어야 할까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듣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에게 뭐가 오겠어요? 잘릴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핍박이 오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어? 너 정말 그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참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참아도 칭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잘못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혼나고 책망받는 고난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싫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잘 참으면 결국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당하게 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만 잘 극복하면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 우리를 참 칭찬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유별난애다. 지가 뭐 특별히 잘났다고 이제 그러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다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생각하라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하는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려고 그러고 누가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욕하면 욕먹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수모당하는 것, 욕먹는 것 그거 잘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죠. 우리 자아를 좀 죽이면 뭐 욕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욕하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이죠. 입으로는 우리가 아까 본문 찾기 전에 같이 외웠는데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덜 죽었죠. 또 입으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입으로는 잘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아직도 내 안에서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죠. 차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욕을 하면 그냥 이렇게 받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양이 덜 돼서 우리 차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예,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한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까지도 예 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속옷을 뺏어가면 그거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주고 겉옷도 주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바보 같죠? 저도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 똑똑해요.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되면 갑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50대 사업하시는 남자분이 돈 1,300만 원이 든 이제 종이 봉투를 들고 가다가 다른 가방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걸 빠뜨린 거예요. 길에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1,3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던 길 되돌아가면서 아무리 찾아도 그 돈이든 그 종이백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제 신고를 했죠. 근데 그 돈이 다시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돈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찾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길을 지나가던 30대 자영업하는 한 젊은이가 남자분인데, 그 돈을 발견하고 잠깐 고민을 했겠죠. 아, 이거 내가 그냥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이거는 내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생각하고서 또 이제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돈이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찾은 그 50대 남자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직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300만 원에다가 3,700만 원을 보태가지고 5,0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1,300만 원, 거기다가 또 3,700만 원, 5,000만 원 같으면 이게 여러분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같으면 5,000만 원 헌금할 수 있겠어요? 못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찾아준 젊은이, 그분은 200만 원을 받았어요. 사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200만 원을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돈 잃어버린 사람이 큰 돈 기부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돈을 또 기부를 한 거예요. 아, 200만 원 같으면 여러분, 그게 공돈 200만 원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받아도 되는 돈이에요. 정당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 안 쓰고 또 기부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볼 땐 바보 같아, 두 사람이다. 그죠?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삶이 일종의 이런 삶이죠. 그분들의 종교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크리스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살라고 한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결국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를 욕하면 같이 욕하지 마시고 그냥 욕 먹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면 그냥 당해주고, 조금은 바보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조금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공격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 판단해 주시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뭐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쫙 보니까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범하고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은 가지셨지만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24절 제일 끝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나음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성한 곳이 없었어요. 만신창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또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 적용하시고 실천할 것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배웠죠? 믿는 사람들이 배운 말씀은 뭡니까?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 거 배우셨죠? 꼭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누구나 적게든 많게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걱정꾼이라고 하기도 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묵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혹시 걱정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걱정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걱정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0: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어요. 누구까지 포함시켜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아모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뭘 제3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은 그 날과 그 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늘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는데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 예수님 시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분이라는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럽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 조심스럽게 물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을까요? 얘들이요 다 십자가에서 저주맹세 보이는 도망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는 한자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끝까지 십자 따라 못 갔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빨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세요.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 빨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부인했잖아요. 십자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부활하시는 예수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뭐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이 느낌 안 옵니까? 아, 제 혼자만 그래 지금. 아니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남편들이 언제 집에 들어올 때 당당해집니까? 월급도 보너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예측치 못한 아내도 모르는 보너스를 듬뿍 받았을 때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그런데 오다가 스릴을 당했어요. 이거요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설이 소매식을 당하면 못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찬에 이제 제자를 딱 모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주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사도를 얘들께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정신 못 차려요.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란 말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끼어들어서 한자리 할 곳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세상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알고 싶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권한 아니에요. 그 알려고 하는, 그 예측하는 그 생각들이, 이러면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 이미 촉이 와요. 차기 대통령 누가 오느냐? 그 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따라간 것을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을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요 이스라엘을 건설합니까?

0: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만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물리치고 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끝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어찌할꼬 했을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거 몰랐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건가, 다윗 왕처럼 등극할 건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일 수 없겠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거 너가 알 바 아니다. 성령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죽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지금 뭐로 취임하신가요? 성천하셔서 뭐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거잖아요. 등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거예요. 왜 오늘 덥습니까? 왜 검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 하늘에 보좌에 등극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뭐로 계시는 거죠? 하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역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왕으로 좌정하에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높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래요. 다윗은 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뭘 증거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다윗 보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온 점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제사를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이 너희는 누구 계세요? 지금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너희와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방인 포함되어야 되죠. 물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방인 우리 창원에 사는 우리들도 주께서 불러주신다면, 얼마든지 부르신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먼데 있는 여러분들도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말을, 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해놓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요.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말을 자기가 해놓고 이 말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불렀는 이 말을 알았더라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기 쉬웠을 거예요. 이방인에 전도를 안 갑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증거되는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도 안 떠나요. 그게 자기 길이 좋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믿고 하루에 120명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핍박이 일어나도 그 상관도 없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만의 축제였어요. 자기들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란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지만 복음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뭉쳐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있으니까 순교로 인하여 흩어지게 만들어요. 왜? 사도행전 8절 예수님이 자기 의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 흩어져. 그렇게 흩어질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니 저 개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베드로 요한 한번 가봐라.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빌립이 저는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세례가 다르다. 천만에. 이건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 믿는 것, 복음 듣고 믿는 것하고 성령의 마음을 시차를 둔 거예요. 누구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먼데 있는 사람이라도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사마리아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와, 사마리아 사람도 진짜 예수를 믿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넬료 집에 전도하러 갈 때 12시에 밥 먹을 때 내가 옥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에 정해놓고 9시, 12시에 또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후에 딱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와요? 큰 보자기. 이제 보면 그릇에, 큰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곤충, 성에서 그만 모든 부정한 것들이 가득 내려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 이런 거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율법 지켰거든요. 올라가요. 또 잡아먹으라. 나 이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게 세 번 환상이 주어지고 떠나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요. 이방인 백부장이 보냈어요. 그때 성령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따라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원래 정통 유대인이라서 나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 집에다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뭐뭐뭐 하고 있었지만 성령에서 밀어붙이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먼저 사람 한다고 해놨고 또 사마리아도 잘 못 가고 이방인 집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집에 전도를 누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갑니까? 떠밀려서 갑니까? 떠밀려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역사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릉교회 111년사 좀 앞에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복음이 무릉교회 오기까지 제가 처음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복음 전할 기회예요. 그게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 자료가 되니까 제가 초안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했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이 시골 골짜까지 복음이 선거되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자 이렇게 될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가편에 투표한 그 바울이 복음 예수님의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죠. 한참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통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쁠까요? 정통 유대인.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어제 사제전도에 모였을 때에 제가 오기도 전에 있었던 분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열 분은 다 뭐 최근에 오신 분들, 몇 년 전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갑자기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에 이르렀다. 누가 기분 나빠요? 유대인이 기분 나쁘죠. 만약 그 사회전도에서 미안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근사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은 안 되고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온 사람이 됐다. 이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안 나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야.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율법 조문을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가 일어나요. 베드로, 요한, 또 바울, 바나바 사도들과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날과 그 때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6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왜 모였습니까? 이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모세를 지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라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이. 자 그렇게 사도와 장로 이 일을 의논하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갑론을박을 했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도니까 권위가 좀 있었겠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이 안 했잖아요. 사마리아도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들이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밀어붙이시니까 그 두 경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많은 것과 고넬료 집에 성령이 많은 것을 보고 자기들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벌써 몇 년이 지났겠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뭐 이 땅에서 제3성전 짓고 뭐 예루살렘 회복 이런 운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성령님한 사도들이 이미 확정하고 끝낸 거예요. 더 결정적인 증언을 야고보가 해요. 12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면 처음에는요 바울보다 누가 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친 사람으로 아주 예,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바울 온다면 도망갔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오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가 이름이 뒤로 가고 바울이 먼저 나와요. 이름이 바울과 바나 이렇게 돼요. 놀랍죠?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의 복음 전한 이야기를 거기서 사도들 해요. 자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나니 뭐 몇 시간 걸렸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장일치가 없어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회의가 잘못됐다 그래요. 한 명 정도 반대를 해야 돼요. 갑론을박 몇 시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마무리 그래서 예루살렘 그 초대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로 해요. 사람들이 왜 마지막 결론을 내리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잖아요. 그래서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는 자 돌보신 것을 하나님이 이방인도 돌보신 베드로가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와 똑같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베드로가 한 말처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했다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는 게 16절입니다.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놀랍죠? 아모스. 앞에 아모스 인용했죠? 아모스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후에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을 안 듣고 회개 안 함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실 거다. 그게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죠.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란과 같으니라. 끝났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회의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말합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아모스 선지가 말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령 임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이 성령 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거다.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왕조를 이룰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왕은 누구예요? 별로 없죠? 세종입니까?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 때 백성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왕이 오기를 우리가 원하겠죠. 정말 잘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거 누가 봐도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처럼 멋진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방인 들어온. 그럼 이게 육적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니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말해놓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졌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금도 세운다고 막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슬람 사원 있는 거 그거 빨리 빼앗아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세워야 된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아직도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진 것이라고. 그런데 왜 건물이 필요해요? 왜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이게 속임이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언제 임하느냐? 인자가 임하는 날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물었잖아요. 성전의 직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누가 일으키러 오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 혈육의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나니까 세상에 한꺼번에 된 거 아니죠. 그 과정과정들을 겪어서 사도행전 15장 딱 결론을 내려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어요. 누구까지 포함시켜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아모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뭘 제3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교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과 그때 상관없잖아요. 하루 더 빨리 더 가기를 원해요. 하루 더 빨리 그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두 사이에 끼어있다 그래. 두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하루 더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못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것을 했더니 목사님 왜 빨리 안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니 때문에 못 간다. 지호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빨리 안 죽어요 그러면. 내 니 때문에 아직 못 간다. 내 니한테 복음 다 전해놓고 내가 갈게 그랬는데.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어떻느냐 하면 30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서는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른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다 해요. 뭐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믿는다고 이런 거 안 해요? 하죠. 똑같이 해요. 이건 다음에도 같이 연결해서 볼 말씀인데,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던 삶이죠. 요 노아니 왜 그래 갑자기?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훅 기르고 있네. 농담하지만 무슨 노아 심판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감들에게 말했죠. 이 성이 멸망한다 가자. 롯의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이겼잖아요. 롯이 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기면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여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기도해도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다 그렇게 살죠. 성령님에도 다 그렇게 살죠 우리가.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하는데 방주는 이미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주님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예측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쉽게 이런 예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뭐 창원으로 합시다. 한 사람 창원에 한 사람 서울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학생이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만날 토요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공부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해요. 왜? 그 사람이 가서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성적이 올라서 그 말 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네 보고 싶어서 공부도 안 하고 네만 그리웠다 하면 그 사람 안 만나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때 남녀가 사귀면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만나자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학 가서 만나서 진짜 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드라마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대충 할까요? 그냥 뭐 그날만 사모하면서 막 대충 일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서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종말임을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난 것을 알아요. 끝이 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일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시집 안 가도 괜찮고 장가 안 가도 괜찮고 사고 팔고 안 해도 괜찮고 이 세상 물건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고 남편은 남편 없는 자처럼 여기고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성경. 왜? 남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날과 그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그날과 그때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을 알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그날과 그때가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름이 일어나 나팔 소리 들려도 두렵지 않아요. 어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렸나이다. 날짜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환란당하지 않고 휴거되기를, 내 신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날을 기다렸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고통당하시고 살을 찢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십자가로 세상이 이미 끝난 것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을 또한 알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최근에 저희 BBN 방송을 발견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BB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북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국 내 가장 복음적이고 순수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독특한 방송 원칙과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방송의 역사와 또 방송 원칙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셔서 저희 BBN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 죄는 작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합 왕은 궁전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포도밭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오, 아주 좋은 포도밭이야. 더구나 궁궐 바로 옆에 있잖아. 그곳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0: 그는 포도밭 주인인 나봇에게 갔습니다.
1: 나봇,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2: 아, 안 됩니다. 이 땅은 제 조상이 물려주신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0: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아합 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합 왕은 얼굴을 붉히며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이사벨은 아합 왕에게서 뭐가 문제인지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줄게요. 이사벨 여왕은 시청에 편지를 썼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찍어 왕이 직접 쓴 편지처럼 위조했습니다. 시청 직원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파티를 열어 나봇을 초대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에게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그것은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시청은 파티를 열고 나봇을 초대했습니다. 나봇은 초대를 받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녁 무렵에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죄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지 무섭지 않으세요? 보고 난 후 갖고 싶고 질투나고 교만해지고 공격적이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일이 되었네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죽은 나봇의 포도밭을 얻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 왕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1: 이제야 나를 찾았군, 나의 원수.
3: 그래, 이제야 당신을 찾았지. 당신은 죄에 당신 자신을 팔았어. 그리고 죄가 자라나게 했지.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시지. 이제 곧 당신과 당신 가족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0: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일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지구 사회 몇 명의 사람들이 폭풍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영국 해협으로 보트를 타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거칠어지면서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이 사람들은 왕립 해상 구조 기구의 구조를 요청하는 무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 긴장되는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분들은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구조대를 발견하고는 안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해양 규칙을 지키든 무시하든 이 경비대는 여전히 우리를 구조하러 나섭니다 라고 고마워했대요. 그런 예화를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수색과 구조의 사명을 이끌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진리를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셨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게 됐고 또 이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사는 공동체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구조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시하나요? 매일 감사해야 되겠죠? 또 누구와 이런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으로 BBN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해 라디오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말씀을 비롯 영상과 문자 등 어떠한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 또한 인터넷이란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기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 방송입니다. 최근에 BBN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이곳 상간마을까지도 인터넷을 통하여 BBN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라며 메일을 보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8개 언어로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방송국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실 때 주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근심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근심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심이 다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한 근심이 있고 건강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3 입시생이 시험을 위해 근심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예, 근데 만일 고3이 되었는데도 근심 다 내려놓고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도무지 없다면 이걸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나친 근심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심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의 발전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자주 들은 이야기가 넌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냐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저녁에 되어도 놀 거 다 놀고 도무지 고민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늘 평가하셨어요. 아신 대로 그래서 제가 입학시험에서 1차에 된 적이 없습니다. 대학도 재수를 했잖아요. 저는 발등이 걸려야지 움직이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큰애가 학교 다닐 때 꼭 그랬어요. 아침에 열심히 페이퍼를 쓰고 있길래 우리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페이퍼 마감일이 언젠데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그날 오후래요. 기가 잘 돌아 다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잘했습니다만은 학생에게는 학생다운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성적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근심하는 것도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 중에 어떤 분이 이메일로 한자에 대한 그 유래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보이 친자라고 있죠. 이 친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유래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느 시골 산자락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노심초사하다가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한자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보시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죠. 그리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본다, 그래서 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아버지 친어머니

스카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도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기도가 영국을 깨우게 되고 스카틀랜드의 교회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올여름까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며 근심하는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근심하며 사시는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근심, 좀 더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한 근심, 이것이 만일 여러분 근심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근심의 차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근심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근심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면 과연 그 근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강한 근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worldly grief 혹은 carnal grief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대한 근심, 혹은 좀 더 높아지고 출세하기 위한 걱정 근심, 내일에 대한 걱정, 삶의 안위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과잉근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램프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수시로 근심을 끄집어내는 징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혹시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는 참새가 전기줄을 갉아먹어서 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하는 분들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차원의 근심이 있다면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It brings death. 이와 같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과 몸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말라지면 생기의 근본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은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차원의 근심을 소개합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ESV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은 이것을 Godly Grief, 이 신령한 근심, 경건한 근심 혹은 거룩한 근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해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근심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아름답고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근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삶이 더 경건해지게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여러분 근심의 주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바른 것을 위해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근심, 이런 근심을 해야지 우리 삶에도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근심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한 근심,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0: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했던 근심이 어떤 것인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도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배경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폭동 때문에 환란 때문에 많은 다툼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왜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사도바울의 안위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고 사역하는 종인데 기껏 자기의 편안 때문에 안위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맥센스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마음이 느꼈던 두려움은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평강에 혹시 잘못된 것이 주어지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8절을 잠깐 보시면 그게 한 통의 편지가 나오죠. 사실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이 편지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 때문에 그 교회 문전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아픔의 방문, painful visit이라고 불렀어요. 이 방문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은 디도편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눈물로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분열을 책망하며 바울의 아픈 마음을 담아 적은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준엄한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심의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혹시 편지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 편지 때문에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면 어떡하나, 그냥 있을 걸, 좀 더 참을 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픔이 주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심한 꾸중을 하고 나면 오히려 밤새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한 말을 하고 나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심정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근심은 바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했던 근심, 이와 같은 근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그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심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근심이 어떤 열매를 남기게 되었는지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요 디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디도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디도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를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마침내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았더니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굿뉴스였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maybe majority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애정을 말하죠.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사역을 돕고 싶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이 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바울이 또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되죠.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thankful letter, 감사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한 근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홍멀리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파워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더 축복하고 더 위로하고 더 세워주기 위한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19세기 말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 중에 R.A. 토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벤 알처 토리가 본명이죠. 그런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에도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은 어머님이 돼서 성장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리젝트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더 반항적으로 되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의 신앙에 질렸습니다. I'm sick and tired of your faith. 어머니의 그 신앙에 나는 솔직히 질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보라는 듯이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꼭 있습니다. 저게 진짜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반항하며 되어드는 자식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어머니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동구 바깥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한 결과 드디어 어느 날 그 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했던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마지막 숨을 끊으려고 권총을 손에 든 그 순간에도 통곡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위력입니다. 사랑을 울며 기도할 때 이 사랑 앞에 깨어지지 아니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R.A. 토리는 나중에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시카고의 리엘 무디와 함께 시카고 부흥운동의 주역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총장을 역임하게 되죠.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원래 그 본 이름이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에벤젤라이제이션 소사이어티, 이 준말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의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세우고 총장을 역임한 후에 LA 지역으로 와서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를 세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바이올라 대학이 된 것입니다. 바이올라가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LA의 준말이죠. 영국과 호주, 인도, 차이나, 일본까지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한국의 부흥운동에도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을 R.A. 토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마저도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되고요.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대전으로 와서 고아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자가 역시 한국으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교회를 섬겼어요. 그분의 이름이 대천덕 신부님. 영어 이름이 바로 R.A. 토리 3세, 성공의 신부님이죠.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우고 청빈과 노동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의 정손자 되는 벤 토리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4대째 한국을 섬기는 가문이 돼서 참으로 경이로운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이 사랑의 근심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어머니가 뿌렸던 기도의 눈물이 결국 아들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의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근심은 거룩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구원을 위한 근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냐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비록 근심을 가져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기쁨을 안겨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했다. 여기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요,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not be damaged,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어떠한 상실도 가져오지 않았다, not suffer loss. 사실은 이 제미어 세트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상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loss, 상식, 상실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고, 어떤 성경에는 eternal loss,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들이 입게 될 해, 이들이 입게 될 상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상실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이 10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더라면은 회개하지 못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을 터인데, 이 근심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살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두 번째 근심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근심, 구원하기 위한 근심,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을 많이 하죠. 우리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는 근심을 많이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통곡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복음 전거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 유대인이 예수 모르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그가 아파하며 근심했는지, 로마서 9장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I have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끊임이 없는 anguish, 큰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에 참여하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은 아직 주를 떠난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견디지 못해 근심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자주 인용되긴 합니다만은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도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시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at which broke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아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통곡하며 우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다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1차적으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구원을 위한 근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근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은 영적 각성을 위한 근심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 위한 근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와 더러움을 안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고린도 성도들인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와 같이 잠자던 그 교회가 근심의 편지를 통해 어떻게 깨어나게 되었는가요? 11절 말씀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일곱 가지 차원의 그들의 탄식과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What earnestness.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함을 말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했는가. What vindication.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What indignation.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 What fear.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What longing. 거룩한 열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열망하는 거룩한 열망.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가. What zeal. 거룩한 열정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What punishment. 이 거룩한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자기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분열과 세속적인 더러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올림가족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죄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당연시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내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아파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시적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영적 불간증에 걸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뭐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거 별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물량주의를 지향하고 복음이나 생명에 무관심해,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세속적인 문화나 놀이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성을 갈아먹고 기도나 예배를 대신해도 별로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수개월째 기도를 멈추어도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죄를 가슴에 품고 가슴침이 우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사실 앞에,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그 사실 앞에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죽었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A.W. 토저 목사님이 현대교를 향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무너진 열두 돌을 취하고 제단을 수축하며 성령의 불이 쏟아지기를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현대교회는 제단 곁에 앉아서 돌의 숫자만 세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외적인 숫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가. 제가 페이트 클리닉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안식년을 안식년이라고 바라지 않고 스테이트사이드 어사이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기도를 받는 그런 일을 시키죠. 이번에 오클로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계속 교인 숫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듣다 못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왜 아직도 민수기서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Why do you stay on the book of numbers? Why don't you move on to the book of acts? 이제는 사도행전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지적입니다. 왜 book of numbers, 이 숫자를 세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숫자인가요? 성령인가요? 현상 유지인가요? 선교인가요? 교회의 목적은 메인테너스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미션이에요.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숫자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막연한 무리들의 숫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참 예수의 군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악화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나도 벌써 깨어나야 했는데 왜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Awaken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근심하며 삶을 사시는지요? 나의 안전이나 나의 축복, 나의 생존을 위한 근심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근심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안위를 위한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으로 우리의 근심이 거룩한 차원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축복하기 위한 근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근심, 민족의 구원과 열방을 향한 근심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근심은 오늘 시대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근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와 모임이 중단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막히는 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스탑되어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고 영적 침체 현상이 왔다고 하는 것은 더 무슨 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통계를 봤더니 지난 5개월 동안의 가정폭력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살자 상담 숫자가 600%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 이와 같은 모든 케이오스를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될 수가 없고 미국도 회복될 수가 없고 한국 교회들과 미주에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다시 awakening해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린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아십니까? 나비 아시죠? 물론 날개로 나르지요. 근데 그 날개가 날개의 역할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비 자체에게는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나비의 날개 위에는 수만 개의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늘이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태양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늘 속에 아침 햇살이 태양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 나비가 하늘을 향해 나르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게 날개짓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하늘을 향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의 바람을 이기고 높은 창공으로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힘겹게 날개짓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겹게 날개짓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세상 근심이 있다면은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든 근심하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진짜 해야 될 근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하기 위한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거룩해지기 위한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과 복음을 위한 근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 절대 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흑암 가운데서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나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권순옥 강사의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션을 속으로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코스타 2015 선택 시세미나 소그룹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일러주시고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되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4: 네. 네.
3: 예,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순욱이고요. 조장님들은 저를 한 번씩 봤을 텐데 제가 그 조장 코스타 제재 코스타에서 조장 멘토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멘토라고 많이 불림을 당하는데 코스타에서는 이번 또 세미나에서는 선택식 세미나 이번 미셔널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맡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전공을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요 근처에 있는 인디아나 주에 폴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요. 학위를 하고 메릴랜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라는 단체에서 멜랜드 지역 대표 간사로 섬기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라고도 불리고요. 그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에서는 그리고 코스터 오면 멘토, 뭐 강사, 뭐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멘토라고 불리면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스터 왔을 때는. 예, 오늘 저희가 그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배울 것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겠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 시간에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소그룹이란 말만 보고 오셨더라고요. 아 내가 소그룹인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테크니컬한 걸 배우는 걸로 알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그 주제와

0: 사랑의 다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네. 구글링을 해봤어요. 바보 미소를 가지고 일단 이 얼굴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잘 생겼나요? 근데 여기서 바보 역할을 맡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예, 바보 역할을. 근데 그 영화에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북한에서 난파한, 파송한, 보냄받은, 난파 간첩이에요. 간첩인데 바보 역할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영화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공부할 내용을 앞서서 자기가 속한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속한 소그룹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속해 있는, 당신 속해 있는 소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했을 때 제가 그 강의 안에다가 그 앞에다가 강의 설명하는 데다가 이걸 적어놨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 안에 갇혀있는 믿는 사람만의 모임 아닙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게 당연히 믿는 사람이겠죠. 그죠? 아니면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소그룹입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그룹을 얘기할 때 소그룹 안에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고 잘 지내고 뭐 서로 막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그룹이 밖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고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는 생명의 선순환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게 그게 소그룹의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생각할 때 목적을 생각해봐요. 목적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친교하고 교제하고 잘 지내는 건지 우리 내가 속한 소그룹의 목적이 아니면 내가 속한 소그룹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리치아웃해서 그런 사람들을 믿게끔 만드는 어떤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원래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걸로만 끝나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미션을, 이런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적인 소그룹입니까? 영어로 미셔널 스몰 그룹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아니면 노방전도 나가고 이렇게 어떤 그 선교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스몰 그룹 두잉 미션입니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 아웃라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선교적 소그룹의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의 정의를 내다보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중에서도 선교적인 소그룹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기존 그룹과 선교적인 소그룹이 뭐가 틀릴까라는 것을 고민해보고요. 두 번째 선교적 성경 공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해볼 텐데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 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그죠? 예. 예. 소그룹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자라가는 일의 모든 가능성을 위해서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모임이라고, 이게 로베르타 헤스텐스라는 분이 이제 그의 책에서 정의를 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정해진 시간, 레귤러하게 만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뭐 매일 만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소그룹 목적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자라가는 일의 모든 가능성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는 3명에서 12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소그룹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2명 이상 되는 소그룹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속한 소그룹 중에? 12명? 비슷합니까? 예. 예.
1: 도시에서요?
0: 아니요. 본인이 속한 소그룹이.
1: 아.
0: 왜냐면 12명 이상 되면 좀 소그룹이라고 하기엔 좀 많아요. 일단은. 예.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12명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12명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명 페일했어요. 11명. 그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얼굴을 맞대고 모임. 예.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얼굴을 맞대고. 그죠? 이렇게 모임이라는 거죠. 소그룹을 이런 나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 나무로 비유하면 소그룹

0: 방법은 가지예요,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잎사귀와 실과는 가지에 열린다는 거죠. 열매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의 열매는 새로운 신자나 믿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선교적 소그룹, 아까 소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이번에는 선교적인 소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이번 그 코스타의 주제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헬라어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시오가 보냈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선교적인 미셔너리, 미션 할 때 그런 뜻이기 때문에 미셔너리 그러면 선교적이라는 말로 쓰여요. 나중에 정의를 define, 그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은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 선교적인 소그룹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아시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속한 소그룹이 교회예요. 굳이 교회가 이렇게 막 클 필요는 없어요. 저희 이야기 들었나요? 김혜고 목사님 아침에 이야기하실 때도, 그 가정교회, 그죠? 그죠? 그게 이제 교회였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겠어요? 몇십 명 이하, 그래서 100명이면 대형교회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소그룹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셔널 철치란 말을.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고, 거기에서부터 미셔널 소그룹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교회면 교회지 선교적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왜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코스타 MP3 파일을 들은, 여러분도 이제 코스타 끝나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메일 받으실 텐데, 그 웹페이지에 코스타 스토어가 열려서 25분인가 내면은 코스타 세미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예. 25분이면 싼 거 아닙니까? 게다가 코스타 여기 것뿐만 아니고 인디아나 코스타 것도 아마 다 들을 수 있을걸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저는 강사니까 다른 분 걸 못 듣죠. 세미나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강사님이 하신 걸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사가 타락하면 소용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교적 교회. 지금 말고 미션을 철치, 그죠? 선교적 교회. 교회면 교회인데 왜 선교적이냐? 교회는 원래 선교적이어야 돼요. 선교적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적이 아닌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명사가 타락이기 때문에 앞에 선교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야지 디파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복음이란 말 듣잖아요. 그죠? 총체적 복음이란 말이 요즘도 막 핫 이슈가 되죠. 총체적 복음 하는데, 복음은 원래 총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총체적으로 안 보고 어떤 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명사가 타락해서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죠? 그 마포에 가면은 최대포 갈비라고 있는데 모르시죠? 돼지갈비집 요즘 없어졌나? 저희 때는 아주 유명했는데, 그 옆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막 최대포, 최대표 뭐 이게 막 생기니까는 뭐냐면 마포 진짜 원조 최대포 이런 식으로. 예. 심지어는 냉면도 진짜 냉면. 그럼 진짜 그러면 가짜 냉면은 뭐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참기름인데 기름인데 참기름이고 진짜 참기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 참기름을 팔기 때문에. 그죠? 명사가 타락하면 형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이에요. 원래 선교적이어야 되는데 못 그러기 때문에 선교적이라는 말이 붙어야지 또 디파인이 된다는 거죠. 그 아까 정의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번 그 코스타 주제 코스타에서 그 추천 도서 넘버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소개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교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 성교라는 책에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성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성교는 보통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성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좁은 의미의 성교라는 거죠. 성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명, 그게 다 성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그 형용사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미셔너리하고 미셔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미셔너리는 성교사라는 명사도 되지만 성교사적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문화에,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성교사의 개념이 바로 미셔너리고요. 근데 또 다른 형용사, 미셔널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교와 관련되고는 성교에 규정되는 혹은 성교의 특성, 속성, 역할을 가진 어떤 것을 나타내는 성용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셔널이라는 이야기를.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미셔널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 미셔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할 때 그 미셔널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말로 선교적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왜냐면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오염 내지는 이렇게 협의로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교적이란 말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미셔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얼을 한국말에서 얼 있잖아요. 조상의 얼을 되살려야 얼. 스피릿, 생각, 마인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션 플러스 얼. 그래서 미션 얼로 표현하기로 한국에 있는 이 미션얼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IVF 일상생활사회연구소 지금 그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이거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거기서 보고서에서 이런 그 디파인을 하셨습니다. 그 기존의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제 인바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해서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는데 이 미션을 철저히 개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각각. 그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미션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그룹에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소그룹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으로 모이는 소그룹이냐 밖으로 나가는 소그룹이냐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속한 소그룹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그죠? 아니면 캠퍼스 사역이나 밖에 있는 소그룹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 모임의 장소가 일단 교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지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오기가 그 모임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기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가 들어갔다가 믿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믿음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밖에 그들의 자리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소그룹을 교회 안에서 모일 필요 없이 교회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스타벅스니 뭐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 그 캠퍼스에 있는 분들은 강의실을 하나 해서 모여도 되고요. 거기서 모여서 같이 뭐, 친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제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한테, 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러면은,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나가요. 왜냐면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 공부 그러면은 또 특히 유학생들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 그러면 또 이게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서 그거를 너희들한테 증명해줄게. 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왔다가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이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미셔널 소그룹에서는 중요할 수 있고요. 그죠? 어디서 모이냐가. 그 다음에 소그룹의 활동의 사역권. 꼭 장소가 아니라 활동을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하느냐. 보통 그 이민교회 청년부의 문제, 아픔, 슬픔, 서러움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 될 때마다 동원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는 청년부한테 뭐 바자회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렇게 막 청소 뭐 교회 대청소하면 다 나오라 그러고 막 그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하느냐 아니면 교회 밖에까지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교회 안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미셔널 소그룹이라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교회 밖에서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그룹의 목적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의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미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우리끼리 친해지자 우리끼리 공부하자 우리끼리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성경에 보면 하나 원네스 하나가 되자 뭐 유니티 뭐 이런 말을 하니까는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우리 그룹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바뀐다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셔널 소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예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청년부는 닫혀 있어요. 그죠? 닫혀 있어서 이게 그렇잖아요. 그 약간 아무나 못 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라면은 그 세신자 반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해줘야지, 보내줘야지, 넌 이 셀 가,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지. 그냥 한번 놀러와서 들어오는 게 쉽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그룹 멤버를 보면은, 멤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본인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예. 근데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속한. 그런 거 나중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왜? 내 주변 다 믿는데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JJ 오신 분들에서는 아이솔레이션이 아니고 세퍼레이션. 그죠? 세퍼레이션.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퍼레이트 해야 되는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근데 우리는 아이솔레이트 해서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나가야 되고,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건 바깥으로 보낸받으니 바로 그런 의미의 교회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나 아니면 초신자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교회 멤버들도 우리 소그룹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만큼 오픈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좀 힘들죠.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소그룹으로 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괜찮나요? 아니면 그쪽 교회에서 너는 배신자야, 너 왜 다른 교회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의 accessibility, 그러니까 접근성. 그러니까는 그만큼 내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지역적인 것도,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hospitality, 환대. 내가 갔을 때 어제 그 이야기 했죠. 내가 맨날 10년 동안 앉았던 자리에 새 신자가 와서 앉아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환대, 친절하고 관련이 된 거잖아요. 누가 새로 오면은 아주 친절하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분위기 깬다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분위기나 인상을 심어주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닫힌 소그룹, 열린 소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미셔널 소그룹의 특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미셔널 소그룹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왼쪽에 보냄 받을 소그룹, 오른쪽은 보냄 받은 소그룹. 이번에 코스타 주제가 뭐죠? 보냄 받은 자, 받을 자. 여러분은 보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보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To be sent. 나는 나중에 나갈 거야. 준비가 다 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셔서 내가 나가겠지, 보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죠. 이미 보냄을 받으셨어요.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예, 여러분 계신 곳으로. 그죠? 그걸 콜링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걸 볼게요. 소명, 콜링인데,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콜링에는 제너럴 콜링과 스페셜 콜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나요?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나요? 예.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너럴 콜링에 응답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 제자랑 똑같아요. 제자, 우리가 보통 제자로 부르시면 스페셜 콜링인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나는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믿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공도 하고 하면은 이제 비로소 제자가 된다. 그거는 스페셜한 사람들만, 그걸 한 사람들만 콜링을 받아서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서는 제자하고 성도하고가 똑같은, 그리스도인하고 제자가 똑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제자예요. 예수님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는 제자가 좀 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면 스페셜 콜링이 아니고 제네럴 콜링입니다. 제네럴 콜링. 그리고 그러면은 스페셜 콜링은 뭔가?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을 받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 안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게 그 디사이플, 제자, 사부님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제자. 그래서 넣었는데, 제네럴 콜링을 받은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스페셜 콜링을 받느냐? 왼쪽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자, 오른쪽. 이게 바로 스페셜 콜링이에요. 제네럴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각자가 스페셜하게 각자 각자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콜링을 받는 것, 그것이 스페셜 콜링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길을 잃은 경험을 한두 번쯤은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연합군들이 중동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아 물이 없는데도 물이 흘러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출렁이는 호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것이 진짜 물인 줄 알고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실상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모래를 잔뜩 먹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을 찾아온 후속 부대가 보니 모두 입안 가득 모래를 물고 죽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진리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여기에 있는 목소리와 악기와 젊음으로 우리 주인이신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비스듬히 닫힌 문 밖은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세월이 되려 합니다.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잊으려 나쁨에 중독되는 사람들, 이제 비스듬히 닫힌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용기로 이제 일어섭니다. 이 기쁨과 이 용기가 당신이 안타까워하시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4: 하나님 감사합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단순하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가진 자의 횡포, 재벌들의 횡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것이

경찰이 총을 꺼내서 쏘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누나 되시는 분이 투데이라고 하는 TV 프로에 나와서 외친 절규가 Why? Why? Why? 라고 하는 세 마디였습니다. 무기를 가지지 않은 그를 왜? 권총에 손도 대지 아니한 그를 왜? 착하고 무고한 그를 왜 총으로 사서 죽게 한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총을 쏘았던 경찰은 행정 휴직을 권고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잠시 몇 달 동안 직장 떠났다가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이것이 페어합니까? 정당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몇 달 정도 휴직하고 돌아오게 하는 시스템.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처럼 반듯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것이 가득 차 있는 현실입니다. 법은 있지만 공의는 없습니다. 진실을 외치지만 결국은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우리도 함께 부당하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부당한 세상을 탓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다 바른 크리스찬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삐뚤어진 잣대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른 잣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하게 살고 세상이 삐뚤고 함께 삐뚤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삐뚤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개인의 삶도 밝아질 수가 있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빌라도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차원에서의 부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야바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가야바의 뜰을 지칭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곳에서 공회가 모였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밤에 모인 공회이기 때문에 불법 공회이긴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공회를 모이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먼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택을 말합니다. 라틴말로 프레토리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총독이 사는 관저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 재판으로 끝내지 않고 로마 총독의 관저까지 주님을 끌고 갔을까요? 이유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요? 기록된 문서를 봤더니 잔인하고 오만하고 쉽게 분노하는 성격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5대 총독으로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이 이 사람이 다스린 그 기간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인 역사가들의 평가는 무능력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조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가 처음 유대로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두 번에 걸친 실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갔는데 5일 동안 밤낮으로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결국은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창피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리심산에 모세가 성물을 감춰놓았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이

0: 성전을 세웠던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누물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빌라도는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무차별로 학살을 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진압에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과잉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로마 황제에게는 기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불쾌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가 또 한 번만 진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하게 된다면 그의 위치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유부단하고 공의롭지 못했던 큰돈 이유가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한번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잘못 다루게 된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소신껏 그 모든 일을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여론에 밀려서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고 오히려 죄 많았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권력 때문에, 여론 때문에 무고한자를 죽이고 처형하는 정치적 부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결과 빌라도가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되고 가던 도중에 불란스 비엔나 지역에서 자결함으로 세상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 심판대에 세웠다는 것 자체도 부주리한 일이지만 삐뚤어진 잣대로 그를 처형하게 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오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하반부를 계속 보시게 되면 영적 부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던 유대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유월절 만찬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월절 만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목요일 저녁에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목요일 저녁에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또 다른 유월절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관점에서 기록했느냐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유월절 케이스는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 말고 금요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 시간에 정식으로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피셜한 유월절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사도요한은 똑같은 유월절을 조명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오신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오피셜하게 양을 잡는 그 시각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처형당하는 시간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Anyway,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총독이 있는 관저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를 하면서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종교적인 아이러니.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조리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지 아니하면서 진리의 복음은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부조리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을 보게 되면 사회적 부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란을 꾀하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죄목, 그들이 가야바의 뜰에서 공의회를 모였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블라스피미,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적 반역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을 위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베풀며 살아오셨던 것이 주님의 자취였는데 이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라고 오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억울하고 부조리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 앞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부당한 이 대우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참고 넘어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더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에 자기 앞에 주어진 부당한 현실들을 다 감수하시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조그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데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면 세상 탓을 하고 뒷전으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조리한 행실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조리한 행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부조리하고 부당한 이 현실을 보면서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서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즉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 주는 좀 특별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29절 이하에서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나를 고발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를 데려다가 법궤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보게 되면 참 이들의 처사가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결한 예수님을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아오신 이 주님을 어떻게 꼭 처형해야만 된다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주님을 체포한 모든 것이 불의하고 잘못된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3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부당하고 부전한 이 세상을 넘어서려면 이와 같은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주어진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건이 얽혀지고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도 이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며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우린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보면요. 그의 삶을 주도했던 두 가지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손길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형들에게 팔려간 것. 이것은 냉혹한 인간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나고 미워해도 그렇지 나이 17밖에 되지 않은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냉혹하게 인간적인 손길로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폭행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죠. 그랬더니 꿈을 해몽해주는 과정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그 모든 꿈을 잘 해몽을 해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잘 풀리게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랬는데 철떡같이 약속을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은 he was forgotten, 잊혀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손길은 뭐냐고 하면 기대를 쳐버리고 배은망덕한 결과만 돌아온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와 같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이 사건들만 보았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함과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스스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행하여지는 인간의 손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이 부당한 대접을 받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고 종합해서 나에게 반드시 최상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가족과 근동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일평생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런 관점에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긴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을 넘어서서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 중에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신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God sees the truth but wait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착한 상인이 있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경찰에 와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상인을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머니에서 피가 묻은 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종신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 생활을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한 케이스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범수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다 되는 어느 날인데 같은 감옥에 있던 죄수 한 명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상인은 좋은 쪽으로 증언을 해주게 되고 그 탈옥수가 처형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이 탈옥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만의 비밀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에 어느 여인 속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을 죽인 그 칼을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인자 누명을 쓰고 지금 어디에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참 가책이 된다고 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주인공 상인이 뱉어낸 유명한 말이 God sees the truth, but waits. 하나님은 진실을 보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적 위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영향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부조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면 이 부조리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서려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도 이 신문은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의 신문입니다. 내가 진짜 왕이라면 너의 군사나 부하들이 와서 너를 구출하든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즉 나의 부하들이 와서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영어 번역 보시면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분이라면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벌리고 세상적인 잣대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킹덤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논리나 이 세상적인 잣대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에 이 땅의 잣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이루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소개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됐다면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준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표현된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에 higher righteousness, 더 높은 차원의 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삶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해 주어지는 righteousness.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안 된다. 더 높은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 그 높은 차원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여인을 데려온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율법의 잣대도 제대로 들이댄 건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 신명기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히는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다 데려와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남자는 나오지 않고 여자만 나와요. 가늠을 혼자 할 수 있나요? 함께 든 파트너를 어디로 보내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그들 스스로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졌던 정말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한 명도 돌을 들어 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삶의 원리예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논리에 너무 깊숙이 젖어 있습니다. 거의 뭐 뼈에 사무칠 정도로 몸 깊숙이까지 세상적인 논리가 꽉 차 있어서 이거 벗어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변호사 부르고 뭐 사람들 동원해서 어떻게 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척 스윈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미국 신문에 그려진 카툰 한 개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카툰의 그림이 아버지가 두 살짜리 아들을 거꾸로 잡고 매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을 거꾸로 잡고 발을 잡고 치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 밑에 아이가 외치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Please call my attorney. 변호사 불러달라고. 두 살짜리 아들이 아빠가 때린다고 변호사를 부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논리가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사는 것을 보면 세상 논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마이를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와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착한 마이 프린시플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라이더 달라 그러면은 라이더 주시고 나서 아침까지 사주시는 이게 착한 말 프린시플이에요. 해달라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것이 사실은 주어진 현실을 넘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누추하고 부주리하게 변해져 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우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는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 속한 사람들답게 바른 원리로 살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증언자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부주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물었던 그 반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는 세상 왕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왔던 근본 목적, 그것이 뭐냐?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함이다. To testify to the truth.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근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진리를 듣는 자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38절에서 빌라도가 되물었던 유명한 질문, 역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truth?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뒤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조롱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진리, 진리 그러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당신이 진리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달려오셨는데 지금 내 앞에 선 꼴이 뭐냐? 아무도 너를 따르는 자가 없지 않느냐? 너의 말을 듣고 3년 동안 진리를 가르쳤다면 너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너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너의 곁에 있지 아니하냐? What is truth? 니엘 무디 선생은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 위에 서는 그 자리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베드로는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 없었어요. 오케이,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최소한 나사로는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때 부활에 나온 장본인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산 증거입니다. I am the living proof. 내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증언해야 되는데 Nobody stands beside him.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의 곁에 서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혼자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모든 제자가 다 배반하고 그를 떠나가도, 아니 온 세상이 공동계를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해도 진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진리를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가끔 묻는 질문이 있죠. 교회 나간다고 밥이 생기냐? 예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What is truth?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서도 더 가난한 사람 많고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많고. 맞습니다.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도 사업 망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아무리 핍절해지고 병약해지고 가난해져도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살아있다면 세상 끝 다 잃어버려도 우리 모두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에,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을 걸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의 빛은 작고 초라한 빛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빛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치악산에서 기후를 보낸 화가 한 분이 있으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도 촛불 한 개만 켜두면 방 안에 물이 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무리 동지 섯 달 추운 밤이라도 촛불 한 개만 켜두면 그 방 안에 얼음이 얼지 않는데요. 약하기 그지없지만 촛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복음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초라한 촛불에 불과했습니다.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의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불붙이고 또 다른 빛을 불붙여서 나중에 복음의 큰 물길을 이루게 되고 어둡고 캄캄했던 역사의 밤을 깨뜨리고 새로운 아침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와 같은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나요? 참 되신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이 빛을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이 남은 생에 복음의 빛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삶의 현실이 부조리하고 맥센스하지 않아서 힘들고 우려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잘 수 없어 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사하셨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으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BBN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BN 성경 대학은 6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연구, 성경교리, 기독교인의 삶, 성경각 66권의 연구, 성경인물연구 그리고 그 밖의 개별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BBN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성경대학 홈페이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큰 하수 같은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올라지는데, 그렇게 하고 한 30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저를 이 정도 지탱하게 만든 그 모든 원동력은 큰 하수, 강력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구약 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97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0: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2: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0: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갈라지리니,
2: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0: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2: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0: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제가 이민 생활을 생각하면은 그 제 머리에 그 강렬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 12월이 되면은 뭐 온 마을을 뒤덮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막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우리처럼 집안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단독주택은 그 지붕에다가 그 형형색색의 그 전구를 거기다 넣고 막 얼마나 화려하게 온 마을이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살던 시카고 그 북쪽의 그 교회의 어떤 지역은 아마 그 주민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아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 이렇게 흑암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서 그들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9장 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왜 그 나무에다가 밝은 전구로 장식을 하느냐? 그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흑암의 상태, 어두움으로 고통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장 6절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듣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그냥 메시아를 켜놓고 이제 제 일을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도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켜놓는데, 올해는 좀 빨리 듣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또 틀어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뭐 다른 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핸델의 메시아 쭉 듣다가 보면 이제 12번에 우리를 위해 나셨네라는 그 합창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여성 파트가 먼저 앞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아기, 우리를 위해 한아기, 우리를 위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파트가 받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리고 이제 난해한 이걸로 이렇게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그 흐름인데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도 이 12번 이 파트는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는 파트고 또 많이 들었던 파트인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이 대목에서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왜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리본이라 그래서 무슨 스타벅스에서 크리스마스 싹 지워버리고 그거를 할러데이로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이 문화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송도 복구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손편지도 이것도 복구하고, 그리고 또 24일 저녁에 다락방별로 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파티도 열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참 많이 골똘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 무슨 성탄절날 새벽송 살리는 것도 좋고 크리스마스 카드 다 좋은데,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진짜 누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는 누림이 가장 소중한 누림이다. 그 깨달음을 이제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6절에 있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바로 그 앞에 1절 2절에서 흑암으로 신음하고 그 흑암의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으로 인한 즐거움을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필요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나오는 전에 또 옛적에는 이게 무슨 말씀들이

있을까요? 분기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전에 그 옛적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기점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또 옛적에는 그런가 하면은 그 주님이 내게 누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에게 분기점이 있습니까? 간증이라는 게 다 이 포맷 아닙니까? 간증이라는 게.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전에 옛적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다가 간증이 무르익으면은 이제는으로 바뀌잖아요. 빛 되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이 1절에 나와 있는 전에 옛적에는 이미 그걸 누리는 분이 많으시지만 아직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분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으로 누림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드디어 두 갈래로 전에 옛적에는 하는 한 파트하고 이후로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 옛적에는 상태를 설명하거든요. 22절입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허감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어쩌다가 이런 허감의 상태, 어쩌다가 이런 환난과 고통의 상태, 위를 봐도 고통이고 아래를 봐도 고통이고 어쩌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이게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됐든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하는 과정에서 주신 4절의 표현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 부지깽입니까?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을 했거든요. 니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서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부지깽이 그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왔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군불을 떼지 않습니까? 나무 이렇게 집어넣고 군불을 뗄 때 이 불이 잘 안 붙으면요 나무 막대기로 이제 안을 휘휘 저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넣어가지고 이게 잘 타도록 그때 사용되는 나무 막대기가 이게 부지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을 공격해온 그것들이 막 겉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두 부지깽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공격해온 그건 두 부지깽이 같은 거. 그래서 불쏘시개 하려고 이렇게 꾹꾹꾹 쑤시다 보면은 그 나무 끝에 막대기 끝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끄면은 연기가 안 남, 연기가. 그것들이 이제 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을 또 왕을 위로해 주시는데 불행하게도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스왕 머리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하면 에이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랑 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별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위로를 하나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그것을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오는 거고요.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고 난 아수르,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도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 아스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라 그 상태가요, 이 왕만 이렇게 그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 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을 하거든. 아, 여러분, 이 이사야 8장 9장에 그 재밌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마술사, 우리로 치면 이 점쟁이를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 의뢰하고 묻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즘도요, 이렇게 교회는 오는데 영향은 딴 데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요, 이 팀은 이제 그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제가 알기로 열매가 꽤 많았다고 듣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유흥업소에 있다가 이제 전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의 그 간증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교회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앞마당에 막 사람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마당에서 보니까요,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손님이 여러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주중에 또 그런 데도 다니고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점쟁이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고객들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 점을 보러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점쟁이가 이 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연세 지긋한 두 사람이 자기 찾아가가지고, 다음은 권사님 차례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알겠냐고요. 지금 그 위기를 만난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태도, 또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아주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다가오길 이런 표현을 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이게 교회는 여기 들락거리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영향은 지금 바깥에 딴 데서 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오늘 8장 22절을 만든 원인이라는 겁니다. 8장 22절이 무슨 말씀이었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허감 가운데에서도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 모태신앙, 막 교회에 막 무슨 중직, 심지어 막 장로, 권사, 뭐 목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도 마음이 너무 번뇌가 많고 고뇌하고 나는 그 허감에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우울함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그 신앙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누림은 그 주절거리는 무당도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 강대국 아수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위를 보아도 환난과 고통, 밖아래를 보아도 환난과 고통,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이 되는지 이거를 좀 누리면서 살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리본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 실천사항으로 이제 드림, 섬김, 누림, 그래서 누림을 맨 끝에다 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누림을 맨 앞으로 배치를 했어요. 누림, 드림, 섬김. 아, 내가 먼저 뭐 누림이 있어야 뭐 드리고 섬기고 있지. 나도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데 무슨 드림이 있고 섬김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누림의 가장 중요한 누림은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주인공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 몰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분으로 인해 뭘 누리고 있는가? 그 누림을 많이 누리시면요. 3절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둠 속에서 어둡고 우울하고 한숨 쉬는 우리의 이 근심과 또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들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누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둘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니까요 그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태도 또 하나님보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점쟁이를 더 의지하는 태도에 대하여 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사야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이렇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나오는 실로암 물은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그 티로페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못이랍니다. 그 못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공급되는 그 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는데 그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 그 못에서 나오는 물이 뭐 얼마나 그게 막 힘있게 흐르겠습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는 보니까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예요, 큰 하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그 무당들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디지털 문화로 무장한 이 시대는 그야말로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예요. 엄청납니다. 막 발전 속도 대단합니다. 이 막 그냥 뭐 이 뭐 도대체 이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또 막 매력적이에요. 막 그리고 막 템포가 막 얼마나 빠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거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그래서 우리 이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의 매력을 거의 못 느껴요. 막 엿새 동안에 막 현란한 이 디지털 문화를 경험하다가 교회 오면은 막 전도사님이 막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그 대학생 시절을 또 올려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70년은 80년대 초 이럴 때는 지금보다 템포가 훨씬 느렸지만 그래도 교회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게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였던 것 같아요. 막 매력적인 데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런데 막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막 목사님은 막 톤도 천천히 설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졸렸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 또 막 또 화를 또 내세요. 왜 졸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를 탓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졸아도 절대 탓 안 하잖아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서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저는 목사 아들이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뭐 하나님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뭐 반응도 없고 뭐 응답도 없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뭐 노 뭐 표현으로 좀 하시든지 아무 말 안 하고 뭐 이거 뭐 아니,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이사야 9장 말씀을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살피다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교회 또 제가 속해 있던 그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이렇게 툭 떠오른 거예요. 그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감정입이 확 되는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해주셨나.

0: 대목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확 녹아져 버린 거예요. 20대 때 저 분명히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같이 매력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20대 때 내가 보는 세상은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올라지는데, 그렇게 하고 한 30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저를 이 정도 지탱하게 만든 그 모든 원동력은 큰 하수, 강력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불쑥 제 머리에 떠오른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 그 폐륜화 같은 자식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나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 정말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가서 막 돈 펑펑 쓰고 허랑방탕하는데 아버지는 무기력해 보여요. 아무런 힘을 안 쓰세요. 기껏 아버지 가시는 거는 아침마다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언제 오나? 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니까 그때도 서 계시는 아버지.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기 남아있으면 아무도 없을 건데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바로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칼이 우리 목을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막 큰 하수같이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오늘 여기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 같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의 비유에 그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물쓰듯 쓰고 있을 때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저희 50대 중반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를 견인한 건 그 사랑이더라고요. 막 들이퍼 부어주는 사랑도 없었지만 또 막 이 세상에 그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사랑이라서 막 한 번 하나님이 막 사랑을 몰아서 들이퍼부어 주셨다가 한 3년 막 그냥 뭐 본체 만취 하셨다가 그게 아니고 한결같이 잠잠히. 우리는요, 너무 이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너무 그 오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가지 사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그 경기도 어디 그 불륜들 많이 가는 식당 빗대갖고 여러분은 제가 놀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게 딱 가보면은 식당에 가면은 이게 불륜인지 이게 부부인지 딱 금방 안다고. 부부는 우선 밥 먹으면서 대화가 없어요. 그 좋은데 와가지고 경치도 안 봐요. 밥만 먹어요, 그냥. 조용히 밥 먹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나오면 아는. 또 밥 먹고. 수능이 언제지? 또 밥 먹고. 거기에 반해서 저쪽 테이블의 불륜은요, 막 너무너무 액티브해요. 막 그냥 막 자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싸가지고 아! 해가지고 막 입에 넣어주고요. 숟가락 뜨면 막 거기에 막 고기 얹어주고. 그건 거의 100% 불륜이에요. 거의 100%.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막 그때 설교 시간에 놀리고 했는데 내가 이사야 9장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밥만 먹는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참 우리 아내의 소중함을 새로 발견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같이 산 지 30년이 다 안 해가는 마누라가 아침마다 아 해가지고 막 쌈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고 밥 뜨면은 막 고기 얹어주고 그러면은 막 아, 나중에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내가 그렇게 저를 막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사랑 안 하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밥이야 먹든지 말든지 응? 먹기 싫으면 뭐 할 수 없지 먹을 금방 치워버리고 온 정성으로 그냥 지 아들한테만 정성을 다 쏟는 이 잠잠히 흐르는 이 실로와 물 같은 그 아내의 사랑이 이게 진짜 소중하더라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기려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요 자극적이지 않고 막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불륜의 특징이가 아닙니까? 막 그렇게 팔팔 끓다가 막 하루아침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 신문에 막 그 살인사 끝나고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갑자기 뜨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냉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막 좀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막 바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데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위해주는 이게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 아닙니까?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 이게 부부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참 특별히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난히 자극적으로 날 뭐 위해주는 뭐도 없지만 한결같은 그 자리에 잠잠히 사랑해주는 이 배우자가 이게 참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누가 뭐라고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아가지고 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는 그 지절되고 조용히 속삭이는 난 그 무당을 의지할 거야. 그럴 때에도 이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포인트를 발견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과거형인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내 번역을 이거 잘못한 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요 역시나 과거형인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몇백 년 뒤에 있을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언을 하면서 낫고라고 과거형을 쓰느냐고요. 이 이사야는 그 문법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표현을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한답니다. 예언적 완료. 이 예언적 완료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를 강조할 때 이런 예언적 완료를 쓴대.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예언적 완료 많이 씁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이에요. 근데 이제 투수가 이건 뭐 질 수 없는 투수가 이제 나오는 게 우리 팀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녁 야구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그 우리가 뭐 이건 뭐 보나마나 우리 이겼다. 이 과거형을 써요. 이게 바로 예언적 완료예요. 이사야의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게요. 이사야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예언하면서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과거형.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대학생 시절에 도서관 갔다 오다가 음주운전 그 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냥 온몸이 화상.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차례 그 수술을 했는데 눈썹이 다 사라지고 손가락 10마디 중에 8마리를 잘랐답니다. 그 중화상을 입고 얼굴이 여러 번 그렇게 그 수술을 하고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여러분 그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지선 자매 어머니를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딸, 명문대학 다니면서 그 모범적인 그 딸이 저렇게 음주운전 차 사고 나가지고 온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걸 보자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글에서 이제 그 이지선 자매 어머니 간증을 내가지고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면회가 하루 세 번이었대요. 아침에 한 번, 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면회 가면은 딱 30분씩. 그러면요, 이 어머니가 면회를 들어가면은 그 당사자가 지금 붕대가 안고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번뇌가 많겠습니까? 말해주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은 엄마가 들어오면은 눈빛만 본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은 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쇼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고 괜찮아 뭐 금방 낫는데 그렇게 눈빛이 흔들리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게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일이었는지. 그렇게 30분 면회하고 나면은요 나오면 복도에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었대요. 이중적인 고통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좀 나았대요. 30분만 잘 연기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딸이 이제 옮긴 거예요. 24시간을 연기해야 되는 24시간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이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건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그런 요지로 그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지금 내 딸 보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막 아닌 척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이제 뭐 투정 같은 것들을 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감사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언제까지 내가 감사한 척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분이지만 내게는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너무 막 이 미사 여구만 쓰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거는 그 아빠한테 그 어색한데 여러분 아들 딸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희노애락을 다 허락하세요.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많이 말고 하루에 네가 감사할 글이 하나씩만 찾아봐. 그 깨달음을 얻고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내가 오늘 한 가지만 감사하자. 그게 뭘까? 이분이 제일 먼저 찾았던 감사 제목이 이겁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지만 발은 괜찮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날 엄마가 하루 종일 이 딸아이의 발을 느끼고 예전에 그대로의 촉감을 가지고 있는 이 발을 어루만지면서 또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8마디가 그 절단이 된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손가락 보니까 엄지가 남아있더래요. 그날은 엄지손가락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엄지 남겨두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지선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썹이 타버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능이래요. 눈썹은요 이제 땀을 흘리면 이게 빗물바지예요. 이걸 타고 눈으로 그 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이지선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눈썹이 없어지고 나니까 땀이 바로 눈으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어머니 권사님은요 보니까 뭐 눈썹은 망가졌지만 눈이 살아요. 눈이 우리 딸이 눈이 살아있어서 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표정을 읽을 수 있고 그걸 또 붙들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지선 자매 미국 UCLA 그 명문대학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교수님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분이세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들이부었다가 또 철수했다가 변덕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인생이란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우회와 또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인생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려 했을 때 그들은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늙은 부부는 장막을 싸들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상치 않은 곳으로 떠나기를 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퇴를 앞둔 당신에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5번째 강규찬 목사의 사임 소식은 산정현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회도 교회지만 일제에 맞서 싸울 지도자가 사라지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1: 아유, 이를 어떠디? 우리 목사님이래 우리 산정현 교회를 나가면 억하되는 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네.
2: 아유, 기거야 기렇디. 아, 강 목사님이래 누구네. 외놈들이래 우리 산정현 교회를 무시 못하는 것이 다 그 강규찬 목사 때문이 아니네. 아유, 그런데 그 목사님이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한다면 기거에 혹하들 같나? 안 그러나?
1: 이거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하는 거이야. 기도하자오, 기도.
2: 그래, 저 기도할 때가 아니네. 자, 기도하러 가자.
3: 조 장로님, 이 문제를 오케이 전화가면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교회 성도들이 술렁이고 있시오. 이 일을 오케이 하면 좋디요.
4: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3: 기록긴 하지만은 길에도 모이래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지난번에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3: 뜻을 굽히지 않으시더만요. 당신의 뜻이 그러하니까니 허락을 해달라고 하시더만요.
4: 그러시겠지요.
3: 네, 거기서 다른 말은 못하고 강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후임자를 모셔달라 해디요.
4: 훌륭한 후임자를요?
3: 기래야 돼 않겠습니까? 어차피 마음이래 굳으셨다면은 기록이라도 해달라고 했디요.
4: 그래, 목사님 말씀은요?
3: 뭐 다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록해 한다고 하셨디요.
4: 그럼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목사님이 오시게 말입니다.
0: 강규찬 목사는 곧 당회를 소집해서 사후 진행을 시작했다.
5: 자,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돼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역사인 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3: 목사님, 후임자는 오케이 하실 생각이십니까?
5: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 이렇게 모이시라고 했습니다.
4: 편하게 말씀을 하시죠.
5: 제가 교회를 그만두면은 박형룡 목사를 임시 당회장을 모시고 후임자를 물색하시어서 청빙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박형룡 목사님을 모시고 말입니까?
4: 목사님께서 후임을 정하시고 가시지 않으시고요.
5: 어차피 전 몸도 안 좋고 그래 떠나기로 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제거했으면 후임자를 위한 기도를 더 하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기래도 기르티고 이렇게 무자라도 자르는 거이 어디 있습니까?
4: 야, 아닙니다, 유장노님. 듣고 보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각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아,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답니까?
5: 예. 내 부탁을 하면 들어줄 깁니다.
3: 그러면 기록이 아시라요. 거저 아무튼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모셔주시라요.
0: 강규찬 목사의 뜻대로 산정현 교회는 박형룡 목사를 통해 후임 목사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산정현 교회 실정에 맞는 목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교회 전체가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터인지라 일본에 맞서 싸울 목사를 구해야만 했다. 그러는 와중에 송창근 목사가 산정현 교회로 오게 됐다. 그는 미국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유학파 박사로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한 목사였다. 교회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송창근 박사는 기대만큼 산정현 교회와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다. 교회는 송창근 목사가 떠난 후로 다시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6: 아직 후임 목사님을 구하시지 못하셨어요?
3: 마땅한 분이 아직 안 나타나시는구만이요. 거저거 이렇게 교회가 오래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인데.
6: 아휴, 어느 누가 일본 경찰과 싸우면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3: 기꺼이 우리 교회만 기럽니까?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디요. 일본 일에 기르는 거의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말이야요.
6: 훌륭한 분을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기다려보지요.
3: 그래요. 자, 부인, 우리 기도하러 가십세다.

0: 계세요. 계세요. 장롱이에.
1: 아, 이게 누구십니까? 권사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0: 자, 지나가다 들렸었네다.
1: 기래요. 어서 오시라요.
0: 자, 피디기 오마니는 어디 갔습니까?
1: 잠깐 나가디요. 기래,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아요?
0: 교회에서 오는 길입니다.
1: 역시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쉬는 법이 없으시다니까요.
0: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을 배웠는데 어디를 급히 가시는 것 같더만이요.
1: 기래요? 어디를 가시는 것 같습니까?
0: 내리 여쭤봤디요. 그랬더니 전신국에 가신다 했습니다.
1: 전신국에요?
0: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니요. 무슨 일이디요? 그 전신국 같은 데는 잘 안 가시는 분이신데.

비빈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24시간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그 외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들과 성경적인 기독교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온라인 성경이나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2주의 좋은 소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들과 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 듣기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0: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감정과 열정은 구령의 열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보다 더 귀하고 값진 열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고 영원한 빛을 남긴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귀한 종들 가운데 한 분인 조지 화이트필드는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구령 열정에 불타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령에 대한 열정 중 하나는 저희 BBM 방송국에서 마련한 ITL 전도카드를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3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5: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여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지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우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6: 제4장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신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재께 돌리리라.
5: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썼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의 병거를 해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0: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지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1: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가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단은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먹도 하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0: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 없어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3장에서 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진 않습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전 시간에 쭉 나누면서 8장 그 앞부분에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앞부분에서.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피게 되는 건데, 오늘 8장 30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은 뛰어 그에게 달려갔겠죠. 그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바를 듣고서 묻기를, 지금 읽고 있는 바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병거를 멈추게 하고서 빌립을 그 자리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 함께 탈 것을 권하게 되죠.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궁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는 어디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시하신, 이 예표하신 그 내용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또한 그가 앞에 여러 절들을 또 읽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34절로 가보실까요?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니요? 자기를 가리킴이니요? 타인을 가리킴이니요? 정말로 긴장된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모든 이 일은 놀랍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들어서 명백히 밝히고 계신데, 자, 35절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본인은 사람들이 찬송을 들음으로써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찬송이 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곡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참된 회심은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회개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중을 회심시키는데 아주 놀랍게 사용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강조를 했다고요. 그는 그의 첫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병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당연하잖아요. 36절로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사마리아 저 윗지방에서 마술과 시몬과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물을 요구할 때 빌립은 그가 진심으로 믿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38절 9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던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에도 예루살렘에도 소아시아에도 없었던 최초의 위대한 교회가 이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에디오피아에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북아프리카 초기 교회사에 관한 서적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로 가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소도는 아스돗에서 그 가사의 좁고 긴 지경 내에 펼쳐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가이사랴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욥바를 지나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곳이 일반적으로 테라비브니 이스라엘의 그 테라비브라고 하는 거의 뭐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렀고 점점 밖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내시는 그 복음을 에디오피아까지 아마 가지고 내려갔고 빌립은 해안을 따라서 뭐 아스돗, 가이사랴, 그러니까 욥바죠. 지금의 텔아비브죠.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장을 마치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9장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병거 안에서 일어났는데 다섯 사람 사울의 회심은 땅바닥에서 먼지 가운데서 엎드러지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작은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그는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지 가운데로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다소의 그 사울의 회심이 신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9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우를 줬는 사람을 만나면 불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자 이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의 계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한 이후 아마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마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다소의 사람 사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여전히 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당시에 가장 제일 가는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말을 했죠. 그 무리들이 저 위쪽 다메섹으로 도망을 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도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 잡아 가두는 데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근절시키는 것이었었죠. 3절과 4절 볼까요?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이 사건을 이후에도 자주 언급을 하게 되죠. 사실 바울은 이 장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증이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만 보게 되는데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죠. 그것은 아주 훌륭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는 사울의 교육 정도를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는 어찌하여 당대의 가장 뛰어난 자였을까요? 그는 필경 당대 헬라 최고의 대학인 다소 대학을 졸업했다고 봅니다. 그는 또 시브리 학자인 가마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규례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뉘시오니까.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죠? 사울은 정말 그분을 몰랐습니다. 6절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생에서 그만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의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즉시 회심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만사 그분에 대항했던 이 아주 악한 이 사울이 이제는 그분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9장 7절로 가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니. 근데 여러분,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모순이 아닐까요? 아니면 거짓이 아닐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건 모순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죠. 그들은 오직 소리만 들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놀라서 말할 수만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앞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8절 9절로 가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자 그만 더 이상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다소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상한 신에 의한 혼면 중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찾으시고 그를 사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13절로 16절까지를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두 가지 일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했어요. 그는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분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다메섹 도상에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그 중에 이방인이 제일 첫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되고요. 그는 빌시, 네로를 포함한 여러 임금들 앞에서 또 분명한 그 전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한성에 들어가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회당은 그가 사회 속에 그 성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간 복음에 대한 발판이 되었어요. 그곳으로부터 그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에게 먼저 나아갔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두 랩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12장 41절과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가난한 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여러분, 동전은 뭐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동전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전이라 그러는 것이죠. 예,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은전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예,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랩돈은 동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은전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이제 상당히 가치가 큰 돈이고 랩돈은 동전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이제 부자들이 뭐 5만 원권, 뭐 10만 원권, 100만 원권 이런 거 이제 막 수표로 내고 그렇게 할 때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저 천 원짜리 몇 장 헌금함에 넣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실제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는 돈 얼마 못 넣었어요. 몇천 원 겨우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만 원 넣은 사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넣은 사람보다도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자신이 가진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없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님은 표면적인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느냐, 가진 것에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얼마 드렸느냐, 표면적인 액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표면적인 액수보다도 뭘 보느냐, 몇 퍼센트를 드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11조 개념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11조는 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죠. 그것도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11조는 예, 결국 10%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표면적으로 얼마 드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느냐,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가진 사람이 1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비전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전혀 고민할 것 없어요.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라고요? 퍼센트. 그렇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냐, 얼마나 정성을 드렸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유봉호 목사님 교회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헌금한 거를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어떤 성도님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폐지를 주셔서 돈을 만들어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생전 식당에서 일을 안 해봤는데 헌금을 하고 싶어서 두 달 동안 또 식당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헌금하신 그런 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반지, 귀걸이 이런 거 헌금하신 분도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일을 식당에서 일을 해서 이제 헌금을 한 그 자매님이 이제 돈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주일날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고 평일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돈을 주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분들이에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 또 어쩌면 뭐 몇 억 헌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큰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표면적인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올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드릴까? 액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없는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 가난한 것도 아시고 쪼들리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세요. 그저 여러분 마음으로 참 주님 사랑하는 그 최선만 하시면 그걸로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죠. 그 일을 한 여자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죠? 어디예요? 장소가? 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사건이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도 그 사건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어디서 일어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베다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2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여기 거기는 베다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동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가 일을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오늘 우리 마가복음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나병 환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병 환자였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나병 환자 시몬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해온 그 향유 가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0: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줬죠. 아마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귀한 사람에게는 또 귀하게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제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 특별히 자기 오빠를 살려주었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을 놓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가 분개하고 누가 책망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자기 스승을 위해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잘 못 뽑은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다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향유보다 더 귀한 자신들의 목숨을 다 바치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기는 잘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아직 뭘 몰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귀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한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다른 제자들도 등달아서 이제 같이 이 여자 가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이 말을 한 진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진짜 이유는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죠. 연봉. 쉽게 말해서. 예, 연봉에 해당 돈입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300일 일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값진 것을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룟유다나 다른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책망을 했다. 그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완전히 매장하기 전에 향유를 발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처형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여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항상 가까이에서 귀 기울여 듣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는지도 몰라요. 아, 이분이 언젠가는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은 우리가 모르죠.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축복을 해 주셨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어요?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됩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줄 알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사실 이런 아마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한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좀 더 놀아주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좀 놀아줘. 그러면 제가 아빠가 바빠.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아빠 바빠. 나중에 놀아줄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늘 후회가 돼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랑 놀아달라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이 저랑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놀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늘 마음에 걸려요. 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도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뭐 항상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배당 건축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어떤 분들은 물론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 건축 한 대여섯 분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건축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액수를 떠나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귀한 일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받고 축복받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죠.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앞에 힘을 다하여. 그가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하여 했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헬라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향유를 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제일 가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을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저는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의 가난한 한 과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근 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음식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떡 나타나더니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나바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다가 제가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계명, 이런 계명, 이런 계명 네가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는 제가 볼 때는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것 주님을 위해 바치고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결국은 영생도 얻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해야 합니다. 예배당 건축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드릴 때 세 가지만 마음에 기억을 하고 헌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주님은 표면적인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얼마 드리냐? 그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건축을 위해 물질 드리는 것에도 때가 있다. 항상 건축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건축은. 세 번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헌금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커다란 권세와 영광을 얻었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기록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한 그 글자의 의미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대제국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아직도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진정한 구원을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 과정과정들을 겪어서 사도행 15장 딱 결론을 내려요. 성이 임하게 되는 것, 다윗이 무너진 장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어요. 누구까지 포함시켜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아모스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뭘 제3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은 그 날과 그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는데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 예수님 시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분이나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럽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 조심스럽게 물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을까요? 얘들이요, 다 십자가에서 저주맹세 부리는 도망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는 한자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끝까지 십자 따라 못 갔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빨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세요.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 빨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부인했잖아요. 십자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부활하시는 예수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뭐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느낌 안 옵니까? 아, 제 혼자만 그래 지금. 아니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남편들이 언제 집에 들어올 때 당당해집니까? 월급도 보너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예측치 못한 아내도 모르는 보너스를 듬뿍 받았을 때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그런데 오다가 스리를 당했어. 이거요,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설이 소매식을 당하면 못 들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찬의 집에 제자를 딱 모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주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사도를 얘들께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정신 못 차려요.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란 말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끼어들어서 한자리 할 그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세상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알고 싶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권한 아니에요. 그 알려고 하는, 그 예측하는 그 생각들이, 이러면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 이미 촉이 와요. 차기 대통령 누가 오느냐? 그 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따라간 것을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을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요. 이스라엘을 건설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

될지는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건가? 다윗 왕처럼 등극할 건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일 수 없겠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거 너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죽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지금 뭐로 취임하신가요? 성천하셔서 뭐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거잖아요. 등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거예요. 왜 오늘 덥습니까? 왜 검은색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 하늘에 보좌에 등극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뭐로 계시는 거죠? 하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이 역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에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높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래요. 다윗은 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뭘 증거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다윗 보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온 점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재산을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너희와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방인 포함되어야 되죠. 물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방인 우리 창원에 사는 우리들도 주께서 불러주신다면 얼마든지 부르신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먼데 있는 여러분들도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해요? 베드로가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말을 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해놓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요.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말을 자기가 해놓고 이 말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불렀는데 이 말을 알았더라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기 쉬웠을 거예요. 이방인의 전도를 안 갑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증거되는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도 안 떠나요. 그게 자기 길이 좋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믿고 하루에 120명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천명, 5천명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핍박이 일어나도 그 상관도 없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만의 축제였어요. 자기들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란 어떻게 해요?

0: 흩어지는 거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지만 복음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뭉쳐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있으니까 순교로 인하여 흩어지게 만들어요. 왜? 사도행전 8절 예수님이 자기 의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 흩어져. 그렇게 흩어질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니 저 개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베드로 요한 한번 가봐라.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빌립이 저는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가 다르다. 천만에. 이건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 믿는 거, 복음 듣고 믿는 거하고 성령의 마음을 시차를 둔 거예요. 누구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먼데 있는 사람이라도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사마리아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와 사마리아 사람도 진짜 예수를 믿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넬료 집에 전도하러 갈 때 12시에 밥 먹을 때 내가 옥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해 정해놓고 9시, 12시 또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후에 딱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와요? 큰 보자기. 이제 보면 그릇에 큰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곤충, 성에서 그만 모든 부정한 것들이 가득 내려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 이런 거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율법 지켰거든요. 올라가요. 또 잡아먹으라. 나 이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게 세 번 환상이 주어지고 떠나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요. 이방인 백부장 보냈어요. 그때 성령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따라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원래 정통 유대인이라서 나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뭐뭐뭐 하고 있었지만 성령에서 밀어붙이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먼저 사람 한다고 해놨고도 사마리아도 잘 못 가고 이방인 집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집에 전도를 누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갑니까? 떠밀려서 갑니까? 떠밀려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역사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릉교회 111년사 좀 앞에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그 복음이 무릉교회 오기까지 제가 지금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복음 전할 기회예요. 그게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 자료가 되니까 제가 초안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했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이 시골 골짜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자 이렇게 될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가편에 투표한 그 바울이 복음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죠. 한참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통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쁠까요? 정통 유대인. 우리는 어려서부터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어제 사회전도에 모였을 때에 제가 오기도 전에 있었던 분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열 분은 다 뭐 최근에 오신 분들, 몇 년 전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갑자기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에 이르렀다. 누가 기분 나빠요? 유대인이 기분 나쁘죠. 만약 그 사회전도에서 미안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근사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은 안 되고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온 사람이 됐다. 이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안 나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의 원수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가 일어나요. 베드로, 야고, 뭐 요한, 또 바울, 바나바 사도들과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날과 그 때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6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이 일을 의논하러 왜 모였습니까? 이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라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이. 자, 그렇게 사도와 장로 이 일을 의논하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갑론을박을 했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도니까 권위가 좀 있었겠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 안 했잖아요. 사마리아도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들이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밀어붙이시니까 그 두 경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많은 것과 고넬료 집에 성령이 많은 것을 보고 자기들도 성령이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벌써 몇 년이 지났겠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뭐 이 땅에서 제3성전 짓고 뭐 예루살렘 회복 이런 운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성림한 사도들이 이미 확정하고 끝낸 거예요. 더 결정적인 증언을 야고보가 해요. 12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면 처음에는요, 바울보다 누가 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친 사람으로 아주, 예,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전하러 다닌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바울 온다면 도망갔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오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 나중에 바나바가 이름이 뒤로 가고 바울이 먼저 나와요. 이름이 바울과 바나 이렇게 돼요. 놀랍죠? 그냥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의 복음 전한 이야기를 거기서 사도들 해요. 자,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나니 뭐 몇 시간 걸렸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장일치가 없어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회의가 잘못됐다 그래요. 한 명 정도 반대를 해야 돼요. 갑론을박 몇 시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마무리, 그래서 예루살렘 그 초대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로예요. 사람들이 왜 마지막 결론을 내리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잖아요. 그래서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는 자 돌보신 것을 하나님이 이방인도 돌보신 베드로가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와 똑같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베드로가 한 말처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했다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는 게 16절입니다.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놀랍죠? 아모스. 앞에 아모스 인용했죠? 아모스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후에,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을 안 듣고 회개 안 함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실 거다. 그게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죠.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란과 같으니라. 끝났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회의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말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아 아모스 선지가 말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령 임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이 성령 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거다.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왕조를 이룰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왕은 누구예요? 별로 없죠? 세종입니까?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 때 백성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왕이 오기를 우리가 원하겠죠. 정말 잘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거 누가 봐도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처럼 멋진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방인이 들어온다. 그럼 이게 육적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니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말해놓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졌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금도 세운다고 막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슬람 사원 있는 거 그거 빨리 빼앗아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세워야 된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아직도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진 것이라고. 그런데 왜 건물이 필요해요? 왜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이게 속임이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언제 임하느냐? 인자가 임하는 날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물었잖아요. 성전의 직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누가 일으키러 오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 혈육의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나니까 세상에 한꺼번에 된 거 아니죠. 그 과정과정들을 겪어서 사도행전 15절에 딱 결론을 내려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어요. 누구까지 포함시켜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아모스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뭘 제3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교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과 그때 상관없잖아요. 하루 더 빨리 더 가기를 원해요. 하루 더 빨리 그 가기를 원한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두 사이에 끼어있다 그래. 두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하루 더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못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것을 구했더니 목사님 왜 빨리 안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니 때문에 못 간다. 지호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빨리 안 죽어요 그러면. 내 니 때문에 아직 못 간다. 내 니한테 복음 다 전해놓고 내가 갈게 그랬는데.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어떻느냐 하면 30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서는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른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다 해요. 뭐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믿는다고 이런 거 안 해요? 하죠. 똑같이 해요. 이건 다음에도 같이 연결해서 볼 말씀인데,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던 삶이죠. 요 노아니 왜 그래 갑자기?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후끼리고 있네. 농담하지만 무슨 노아 심판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서에서 롯이 사위감들에게 말했죠. 이 성이 멸망한다 가자. 롯의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롯이 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면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여,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 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기도해도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고 팔고 먹고 마셔서 시집가고 장가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다 그렇게 살죠. 성령님에도 다 그렇게 살죠 우리가.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하는데 방주는 이미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주님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예측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쉽게 이런 예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뭐 창원으로 합시다. 한 사람 창원에 있고 한 사람 서울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학생이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공부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해요. 왜? 그 사람이 가서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성적이 올라서 그 말 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네 보고 싶어서 공부도 안 하고 네만 그리웠다 하면 그 사람 안 만나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때 남녀가 사귀면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만나자 그러면 어떡해요? 대학 가서 만나서 진짜 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드라마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대충 할까요? 그냥 뭐 그날만 사모하면서 막 대충 일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서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종말임을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난 것을 알아요. 끝이 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일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시집 안 가도 괜찮고 장가 안 가도 괜찮고 사고 팔고 안 해도 괜찮고 이 세상 물건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고 남편은 남편 없는 자처럼 여기고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성경. 왜? 남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날과 그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그날과 그때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을 알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그날과 그때가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름이 일어나 나팔 소리 들려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렸나이다. 날짜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환란당하지 않고 휴거되기를 내신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날을 기다렸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왜 고통당하시고 살을 찢어주셨습니까?
1: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십자가로 세상이 이미 끝난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예림을 또한 알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메시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를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서로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낸다면 더 멋진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듣는 남자분들은 아내의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의 길을 세워줄 수 있는 장점들을 지금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할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과연 얼마만큼 세상과 멀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의 바로왕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내놓습니다. 바로왕은 3일 길을 떠나기로 청했던 모세에게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는 남자들만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온 백성과 육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떠나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방법과 육신적인 생각들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떠나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지갑에 무엇을 넣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적당한 양의 현금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현금 카드와 또는 크레딧 카드 그리고 각종 명함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가운데 BBN을 홍보하고 알리는 ITL 카드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당신의 일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 전도의 일이 놓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ITL 카드를 넣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직업과 삶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파블로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남자아이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들은 아들의 삶에 권위를 가져야 하고 안전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가 없는 경우 아들은 엇나가지요. 이 남자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그 후 영혼과 삶의 사슬을 끊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 부모님의 특별 청취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너 그 상태로 운전 못해.
2: 아, 이건 내 차야.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거야.
1: 야, 우리 남자애들은 다 술에 취했으니까 운전은 여자애들이 해야 한다고.
2: 나 술 안 취했어. 이건 내 차니까 내가 운전할 거라고.
1: 캐시, 레드가 그냥 운전하게 넘겨주자. 난 뒷자리로 갈 거야. 야, 속도 줄여, 레드야. 너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
2: 시속 120마일이 뭐가 빨라? 자,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디트로이트에 가 있을 거라고.
1: 야, 너 미쳤어, 레드? 너 방금 저 차랑 거의 부딪힐 뻔했다고. 속도 줄여.
2: 이 차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지.
1: 우리들 모두 다 죽일 작정이야?
2: 입 닥쳐. 싫으면 걸어가든가.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차 안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죠. 오늘 이야기는 파블로 몬테지의 실화 간증으로 그가 어떻게 사슬을 끊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저는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의 둘째 아이로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5살이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크게 다투셨고 아버지는 텍사스로 가신 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편부모가 된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식당 설거지와 다림질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셨죠. 그 후 어머니는 지금의 새아버지와 재혼하셨는데 새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귀가해서는 저희 누나와 저를 학대하셨습니다.
2: 아이고, 내가 애들 왜 뭘 사왔나 봐. 사탕이다.
3: 애들 사탕 못 먹어요.
2: 왜?
3: 아니, 파블로가 당신 어머님의 아파트 아래층에 몰래 들어갔대요.
2: 왜?
3: 열린 창문으로 기어올라가서 방 안에 있던 사탕과 쿠키들을 잔뜩 집었어요.
2: 너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파블로?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그동안 잘해주셨잖아. 항상 선물도 사주시고.
3: 훔친 물건들을 자기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지 뭐예요, 글쎄. 내가 정신이 들도록 매질을 했어요.
2: 이와 그거만.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게 가르쳐주마, 어?
1: 매주 교회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담배를 훔쳤죠. 저의 반항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스스로를 끌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요. 우린 저녁 8시에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어머니가 저를 한 가정에 보내어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에 같은 주택단지에 살다가 이사간 이웃이었죠.
3: 잘 지내니, 파블로?
1: 아니요, 엄마. 잘 지내요.
3: 너 불량배 아이들과 어울리는 건 아니겠지, 응?
1: 아니에요, 엄마. 저 신문 배달해요. 그래서 용돈 벌고 있어요.
3: 잘했어, 아들아. 여기 주택단지 안도 인종 문제가 참잠해졌어. 그러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집으로 와야 된다.
1: 왜 그렇게 온 세상에 미쳐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 흑인 애들이 좋았는데요. 전에 제가 보이스카우트에 있었을 때 흑인 아이의 여동생을 정말 좋아했어요.
3: 그래. 그런데 우리가 디오본에 있던 그 공원에 산책 갔던 일 기억나니? 그때 경찰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흑인은 입장 불가라고 하면서.
1: 그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3: 그래. 인종차별은 잘못된 거야. 너도 이제는 그런 걸 알아야 할 나이가 됐다고.
1: 전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에 모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시작됐을 때 3학년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저의 첫사랑 타냐였습니다. 전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고 잠시 동안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기도 했죠. 봄 무렵엔 불량배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며 불손한 태도도 더욱 심해졌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전 어리석었습니다. 반복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되풀이하며 살았죠. 그해 여름엔 본드 흡입까지 시작했답니다. 그 후엔 친구들이 차를 훔치는 것을 도왔죠. 아이들은 빈집을 털고 저에게 빈집을 부수고 들어가는 재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악마에게 차를 대워주면 그는 그 차를 통째로 강탈해서 여러분을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 마련이죠.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은 여자친구 타냐였습니다.
4: 너 이사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 들었어, 파블로?
1: 우리 엄마가 아기를 또 임신하셔서 방이 더 필요하거든.
4: 만약 네가 여기서 이사 가면 널 어떻게 만나지?
1: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알아볼게, 타냐.
4: 이번엔 너 2학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지?
1: 누가 알아? 뭐 누가 신경이나 쓰냐?
4: 내가 신경 써. 내년에 난 고등학교에 가. 우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1: 난 뭐가 중요한 건지

0: 죽어. 엄마가 문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
1: 과연 어머니에게 문신을 들키자 어머니는 제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전 그저 제가 원하는 것만 했으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또다시 저는 중학교 1학년에서 낙제했습니다. 8월에 타냐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삶 전체가 갈갈이 찢겨진 기분이었죠. 11월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장만한 집으로 이사했고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새 집에 새 학교 그리고 새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4월에 전 또다시 가출했습니다. 머리를 염색해서 위장하려 했지만 한 가게에서 어머니와 친구분이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답니다.
2: 니타! 저기 좀 봐, 파블로야. 네가 쟤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경찰에 신고해. 머리카락이 무슨 짓을 한 거니?
0: 엄마가 못 알아채실 줄 알았는데요.
2: 엄마는 늘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야. 어쩌자고 달아났어?
0: 명령받는 거 지겨워요. 제가 책임지면서 살고 싶어요.
2: 넌 네 누나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파블로. 네 누나도 가출했다고.
0: 그렇다면 왜 제가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2: 네가 18살이 될 때는 엄마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어서 집에 돌아와.
0: 싫어요, 안 가요. 다신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2: 지금 우리 가까이로 오고 있는 저 경찰이 뭔가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구나.

0: 아무것도 아니에요.
1: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숨기려 하지? 린다! 이리 좀 와봐. 파블로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아.
0: 아니, 사고 치지 않았다고요.
2: 너 그 물건 어디서 났어?
0: 그냥 우연히 발견했어요.
2: 거짓말 하지 마.
1: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경찰들이 그 물건들을 곤란하게 할 거다.
3: 경찰은 다시 저를 디트로이트의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저의 분노도 폭발했죠. 그의 말, 저는 자동차를 훔치고 남의 집과 사무실을 털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년원에 갇혔죠. 소년원에 있는 지 6개월째 되었을 때 경찰은 저를 맥시 소년 교정 학교로 보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죠. 비록 저희 가족은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저를 면회하러 오셨답니다.

0: 잘 지내고 있니, 파블로?
1: 네.
0: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떠니?
1: 저 혼자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0: 겨우 1년뿐인걸?
1: 겨우라고요? 저한텐 종신형 같다고요, 엄마.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실제로 달아나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선 도망칠 기회가 많다고요.
0: 그래봐야 금방 붙잡혀서 형량만 더 늘어날걸?
1: 예. 전 그냥 여기서 정해진 기간을 살고 이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0: 네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파블로.
1: 제가 뭘 배우고 있는지 엄마는 아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도 그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갑니다. 전 16살이 되기 바로 직전인 5월에 출소됐습니다. 2주 후에 한 상점을 털다가 붙잡혔죠. 그래서 다시 맥시 소년 교정 학교로 보내졌지만 그 학교에서 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보이스빌에 있는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투입했죠. 그곳은 마약 상습자들과 헤로인 중독자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고 제 옛 여자친구인 타냐가 방문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냐, 타냐?
2: 너희 누나가 데려다줬어.
1: 우리 누나가? 누나 차가 어디서 나서?
2: 네가 차를 얻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1: 네가 그런 건 아니고?
2: 그래, 우리가 그런 거 맞아. 우리가 오늘 밤에 널 석방시켜줄게, 파블로. 좋은 시간이 언제야?
1: 소등 시간 후에, 11시.
2: 그럼 저 바깥 큰 길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1: 고마워, 타냐. 탈출은 성공했지만 다시 붙잡혀서 보이스빌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저는 두세 번 더 달아났죠. 결국 6개월이 지나자 그들은 저를 디트로이트 동부에 있는 한 수양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 멕시코의 축제인 싱코데 마요가 다가와서 가족을 보러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7명의 아이들이 친구의 차에 한꺼번에 타고 가면서 공원에서 낮술을 마셨던 때입니다. 차를 타고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던 길에 술에 취한 제 친구가 건설용 크레인과 충돌하여 친구들 중 5명이 사망했죠. 그때 전 운전석 바로 뒤에 있었고 그 친구와 마찬가지로 저도 살아났죠. 그렇게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2: 너 정말 운 좋아. 대부분 애들은 즉사했는데.
1: 레드가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었어.
2: 그 애가 차를 세우도록 말렸어야지.
1: 우리도 노력했어. 하지만 그 차가 레드 거여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2: 너도 사고 난 그 차 사진을 봐야 해. 차가 완전히 두동강 났어. 죽은 애들 몇 명도 그렇게 두동강 났고.
1: 아,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근데 신기한 것은 레드가 운전하겠다고 고집할 때까지 난 계속 조수석에 앉아있었거든. 근데 그 애가 운전대를 잡은 후엔 뒷좌석으로 옮겼어. 만약 내가 계속 조수석에 앉아있었다면 나도 죽었을 거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이웃에서는 5명의 남자애들이 나타났죠.

0: 그리고는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에 세게 맞았습니다. 그 방망이의 끝에는 못들이 박혀 있었죠. 그들은 제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린 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죠.
1: 아유, 우리 애는 어떤가요, 선생님?
2: 거의 죽을 뻔했어요. 등 위아래가 온통 찢겨지고 구멍이 나 있었죠. 깊이 베인 상처들 중 일부는 길이가 3인치나 돼요.
1: 가엾은 내 아들.
2: 그들이 아드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못들 중 어느 하나도 아드님의 척추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드님은 사망했거나 마비가 됐을 거예요.
0: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큼 충분히 지각이 있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한 주를 보낸 후 다시 옛 삶의 습관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제가 아직 17살이었을 때 첫 아들이 태어났고 저에겐 그 아들을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3: 아, 그래. 우리 아들 보니까 어때, 파블로?
0: 잘생겼네. 나중에 여자들 좀 울리겠는데?
3: 네가 우리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
0: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어. 하지만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3: 반가운 얘기네.
0: 우리 첫 아들을 위해서 나 본드 흡입도 끊을 거야.
3: 좋은 출발인데? 다른 것도 같이 끊는 건 어때?
0: 다른 거라니, 뭐?
3: 파블로.
0: 타냐, 내 친구 조가 나보고 자기 밴드에서 드럼 연주를 해달래. 맨정신에 연주하는 드러머 너 본 적 있냐? 그렇게 저는 본드 흡입은 끊었지만 다른 마약은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또한 무단 주거 침입과 강도 행각은 끊었지만 여전히 마약을 판매했죠. 우리 밴드는 여러 파티에서 연주를 했고 전 제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18살이 되자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주셨답니다.
4: 야, 파블로, 차 진짜 멋지다.
0: 멋지지? 야, 독립해서 사는 거 진짜 좋다. 야, 근데 넌 얼굴에 베인 상처가 있네.
4: 어떤 놈들이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덮쳤어. 그리고 또다시 길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때는 죽일 거라고 협박했어. 야, 파블로, 우리 권총 사자.
0: 나 전과 기록 있어. 권총 소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신원 확인에 통과할 수가 없어.
4: 됐고, 너 따끈따끈한 권총 신상품 파는 장물합이 아는 사람 있냐?
0: 비싼 값에 파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데. 우린 미심쩍은 판매상을 통해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신상 권총이었고 가는 곳마다 들고 다녔죠. 너 전에 널 덮쳤다는 그놈들 얼굴 봤어?
4: 아니, 하지만 놈들을 상대할 준비는 늘 돼 있어.
0: 진짜.
4: 무슨 일이야?
0: 저 순찰차가 방금 내 뒤에 차를 댔어.
4: 어? 너 과속하지 않았는데?
0: 조금 전 지나온 신호등에서 내가 빨간불인데 달렸거든.
4: 그 권총 어떻게 하려고 그래?
0: 경찰이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야지. 하지만 경찰은 그 권총을 발견했고 그 때문에 카운티 교도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 판매하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환각제 소지로 체포되었고 전 디트로이트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4: 야, 파블로, 언제 빠져나왔냐?
0: 이틀 전에.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 술집 주인은 그리스 사람인데 우리 친척이 대신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
4: 너에겐 편하겠다.
0: 그래도 내가 마신 술값은 내가 낸다.
4: 야, 저 여자 바텐더 예쁘네.
0: 벌써 내가 찜했거든.
4: 그 여잔 너보다 나이 많아.
0: 그래서 뭐, 저 여잔 너보다도 나이 많아, 트레이. 하지만 난 성숙한 여자들이 좋다. 그 여자들은 어린 여자들처럼 서두르지 않거든.
4: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여자들 몇 명을 우리 사업에 좀 끌어들일까 생각하고 있어.
0: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4: 안 될 게 뭐 있어. 내 말은 마약을 파는 것보다 더 쉽다는 뜻이야.
0: 위험 부담도 더 적겠는데.
5: 당신 언제까지
3: 어린애들 마약만 팔 거야?
0: 어린애들 마약이라니.
3: 마리화나랑 LSD 얘기하는 거야. 진짜 물건을 팔아야지. 헤로인 말이야.
0: 헤로인? 안 돼. 너무 위험해. 난 감방 가기 싫다고.
3: 조심하면 돼. 당신 고객들 잘 알잖아.
0: 난 중독으로 마약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아.
3: 그럴 일 없어. 난 중독되지 않았으니까.
0: 아마도 당신을 위해 한 번쯤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저는 이미 나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헤로인이 그 타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1년 후 우리는 마약에 깊이 빠져들었으니까요. 그때가 바로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는 마약 하우스에서 마약 과용으로 의식을 잃었던 때입니다.
5: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과학자들도 놀란 사람의 여섯 번째 센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육감입니다. 다섯 가지 센스를 열거해 보세요 라는 질문은 자주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센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유타대학의 해부학자 데이빗 벌리너가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료들은 서로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체 피부의 추출물이 실험병이 열려 있었을 때 눈에 띄게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이 추출물을 봉인했을 때 동료들은 다시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은 벌리너로 하여금 30년 후에 보머런 라잘 기관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줄여서 VNO라고 명명합니다. 동물들에서 VNO는 포르몬 짝지을 준비 혹은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을 탐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VNO는 진화의 결과로 남겨진 아무 소용이 없는 장기로 여겼습니다. 벌리너는 1cm 길이의 우리 코 안에 있는 인간의 VNO는 냄새가 없는 인간 포르몬을 감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코와는 전혀 별개의 조직을 사용합니다. 코가 뇌의 다른 부분에 연결되는 반면 인간 VNO는 시상하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상하부는 기본적인 욕구들과 감정을 조절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센스들을 밝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VNO의 발견은 과학이 아직도 물질 창조에 관하여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학이 성경적 진실을 판단하는 일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화가의 손에 들고 있는 백지로 표현합니다. 그 백지에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인생을 그려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들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 그려진 그림 찢어버리고 새로운 종이 놓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을까? 그런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화가가 잘못된 그림 찢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로 올려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전혀 새로운 백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실패한 인생으로 좌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시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는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했던 길 안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선별된 곡들을 들려드리므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찬양하기를 원하는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중단 없이 방송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며 후원해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역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BBN 한국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에 들어가셔서 후원 방법을 읽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 죄는 작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합 왕은 궁전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포도밭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6: 오, 아주 좋은 포도밭이야. 더구나 궁궐 바로 옆에 있잖아. 그곳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5: 그는 포도밭 주인인 나봇에게 갔습니다.
6: 나봇!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7: 아, 안 됩니다. 이 땅은 제 조상이 물려주신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5: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아합 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합 왕은 얼굴을 붉히며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이사벨은 아합 왕에게서 뭐가 문제인지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줄게요. 이사벨 여왕은 시청에 편지를 썼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찍어 왕이 직접 쓴 편지처럼 위조했습니다. 시청 직원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파티를 열어 나봇을 초대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에게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그것은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시청은 파티를 열고 나봇을 초대했습니다. 나봇은 초대를 받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녁 무렵에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죄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지 무섭지 않으세요? 보고 난 후 갖고 싶고 질투나고 교만해지고 공격적이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일이 되었네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죽은 나봇의 포도밭을 얻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 왕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6: 이제야 나를 찾았군, 나의 원수.
8: 그래, 이제야 당신을 찾았지. 당신은 죄에 당신 자신을 팔았어. 그리고 죄가 자라나게 했지.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시지. 이제 곧 당신과 당신 가족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5: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일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건강한 심장과 건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아주 놀라운 장기죠. 크기는 주먹만 한데요. 이 펌프가 무게는 약 한 200에서 400g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매일 약 한 10만 번 박동을 한대요. 그리고는 약 7,500리터의 피를 내뿜고요. 길이가 약 96,000km나 되는 우리 몸 안의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뿜어낸답니다. 놀랍죠? 이런 중요한 임무와 과중한 업무를 생각해 보면 왜 심장의 건강이 몸 전체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의 상태가 건강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언제나 건강한 습관을 추구할 것을 장려하고 있죠. 의학이 우리 몸의 심장에 대해서 권위 있는 진단을 내린다면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심장, 곧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도덕적 중심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마음은 우리 몸에서 삶의 중앙 처리장치인 만큼 잘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말할 것을 도와주고 우리의 눈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의 발이 가야 할 것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연령이나 삶의 단계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습관들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면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진리를 감추어 주셔서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삶의 고단함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성경은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차츰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환자 숫자가 1,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간에 460만 명을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에만 50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컨테이전이라고 그러죠. 혹은 형용사형으로 컨테이저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간다는 뜻이죠. Spread one person to another.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가는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질병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등달아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음도 전염이 되죠. 유튜브에서 사역하시는 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십니다. 영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모든 애들이 다 따라서 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연습곡을 보시다가 한 명이 찔끔찔끔 우시면 다 울기 시작하죠. 한참 울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러면 되게 몰라요 왜 우는지.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 전염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인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죠.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입니다. 그 자리에 니콜라스 크리스타 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동시에 UPenn에서 사회학으로 PhD를 받은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 교수인 제임스 파울러 교수와 함께 1983년부터 2001년까지 병원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연결망이, 즉 소셜 네트워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지수가 15.3%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환자 행복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 친구의 행복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까지 전이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 반경 1.5km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확률이 25%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누굴 만나든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뭐 밟은 표정 짓기보다는 스마일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실 때도 웬만한 일이 아니면 얼굴을 활짝 펴고 밝게 웃으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인 브렛 하트라고 하는 분이 쓴 수기가 있는데요. 그분의 수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가 일어났을 때 금광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죠. 그때 많은 남자들이 금광을 찾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해가 1849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온 사람들을 우리가 49er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샌프란시스코 풋볼 팀 이름이 뭐예요? 49ers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금광을 찾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금광에 모여든 광부들은 다 거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광부들의 탄광촌에는 거의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주먹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총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터프하게 와일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탄광촌 안에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밝고 평화롭게 웃는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기를 낳은 산모가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던 광부들이 자신들의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시간표를 짜서 돌아가면서 아기를 돌보고 우유를 먹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개월을 하는 동안에 생각지 않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부들의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고함 소리가 적어지고 말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술과 싸움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황금을 위해 경쟁하던 그들이 협력을 도모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한 아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한 웃음과 평안이 매일 아기를 컨택트하는 그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전염이 되고 감사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울해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한 전염이 되어서 우리 아내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어둡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밝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밝게 만드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그 영향이 가정도 기쁨으로 만들게 되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품고 살아야 되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품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의 기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웃음을 이 기쁨을 시작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디도라고 밝히고 있죠. 이 디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편지를 전달한 것이 가져온 축복이 어떠한지를 13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대요. 그런데 이것 위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디도가 받은 기쁨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말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되어 간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디도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기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를 선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너희들 때문에 그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His spirit has been refreshed. Refreshed. 이것은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선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전체와 바울 전체가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쁨의 연쇄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디도를 영접하게 했고 디도를 영접한 그 사실이 디도를 기쁘게 했고 디도가 기뻐한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그 결과 온 교회와 바울의 일행 전체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연쇄반응, 기쁨의 연쇄반응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쁨은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전파가 되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원천이 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영향을 받도록 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통과 아픔이 악순환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불의를 낳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과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이 악순환되는 이 시기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기쁨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축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때문에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고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과 기쁨이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축복된 동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선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왜 쓰게 되느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대적자들 보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불의를 당한 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성도들이 바른 모습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고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걸리지 아니한 순수한 동기를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축복하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상대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뷰저하게 된다면 축복의 통로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게 되면 사실 결과적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ABC 뉴스에서 5년 전에 이런 스토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근무하는 소방관 두 명이 밤새 불 끄는 작업을 하고 새벽 5시 반경에 한 식당에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시장한 가운데에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트리스에게 큰 컵에 가득 찬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The biggest cup of coffee. 가장 큰 잔의 커피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주문했는데 그 식사가 24시간 만에 먹는 첫 식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웨이트리스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24시간 동안 이 타운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밥도 먹지 못한 채 일을 하다니. 그래서 식사가 끝났을 때 이 웨이트리스의 이름이 리즈인데요. 이 리즈는 식탁이 끝난 후에 식탁 위에 청구서, 체크를 갖다 놓는 대신에 그 체크 뒤에 이런 메모를 적어서 주었어요. 그 메모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r breakfast is on me today.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은 것이긴 하지만 지쳐있던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한 자매가 프리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으니까.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은 소방관들이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화면을 보시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If Liz happens to be your waitress, big tip. 만일 리즈가 웨이트리스입니다. 당신을 서브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팁을 많이 놓아주십시오.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뭐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자기도 그녀에게 빅 팁을 주고 싶다. 혹시 결혼은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쇄도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전신 마비로 누워 계시는데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밤에는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휠체어 구입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그해 12월 30일까지 17,000불을 모금할 계획이었는데 하루 만에 5,300불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pay it forward라고 부릅니다. pay it forward. 앞쪽으로 은혜를 갚는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달된 그 축복이 다시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는,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어요? 빵을 던지면 떠내려가면 끝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같이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떡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먹지 못하지만 이 떡을 던지게 되면 누군가 강 밑에 있는 누군가가 그 떡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떡을 먹고 살아난다면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축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떡을 강물에 던지듯이 베풀고 베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바른 동기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당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축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것은 앉아서 말만 한다고

0: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합당한 헌신을 할 때에 기쁨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한 결과 확인된 사실 하나가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마도 바울이 평소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좀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교회 아니야.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야.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야. 지금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와 같은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디도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았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자랑한 모든 자랑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It's proven to be true.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다 풀려지게 되고 불신과 오해의 담이 다 허물어지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해가 있고 막힌 담이 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까지 직접 간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만 디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디도는 영어로 타이러스라 그래서 타이러스. 헬라 말로는 티토스입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우리말식이 더 맞죠.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디옥 출신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안디옥 출신.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를 믿음을 따라 내 참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하면은 이방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AD 50년에 우리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죠.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한 가지 빅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들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이게 됐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공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경 기록에 하면은 디도가 함께 참석했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제부 초창기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가장 파플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더 편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두 통이나 돼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나 디도에게 보낸 것은 짧은 한 통의 편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이 자기 후임자를 세울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역의 중심 센터이고 아시아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지에 디모데를 맡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디도에게는 어디를 맡겼나요? 그레데 교회를 맡겼어요. 이 그레데 교회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들이 꽉 차있는 지역. 그러므로 험악한 목회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보게 되면 유명세로 따지자면 디모데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한 것은 디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에 디모데는 해결을 못했어요. 고린도서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보냈죠.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디도를 보냈더니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교회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도는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함이나 자랑하고 뭘 좀 하면 상승이나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디도 같은 인물이에요. 솔직히 디도가 눈물의 편지 혹은 준우한 책망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마는 결코 쉬운 태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울이 아픔의 방문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적대감이 팽배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을 면전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이 디도를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아마 더 심한 수모를 주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갔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세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헌신으로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된 헌신은 막힌 담을 허물고 축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올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참 많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헌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중에 그가 나이 들어서도 잊지 못할 사람들의 무용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하 23장이죠. 그 무용담 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 속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때마침 그때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해서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윗이 쳐다보면서 너무 목을 말라하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을 떠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어 보이는 듯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점령한 그 지역에 어떻게 우물물을 깃기 위해 뛰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40km가 넘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00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에 있는 물을 뜨고라고 하는 이 요구, 이게 합리적인 요구일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만일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꼭 가야 되느냐고, 합리적이냐고 많이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새 용사는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목말라 한다고 하니까 두 말 없이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어드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사람들의 피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단순히 물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주군이 목말라 할 때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 물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목말라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하나요? 나의 안위와 평안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곳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복음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기쁨을 전파하고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어떤 히든 어젠다나 개인적인 이익관계가 개입되면 안 돼요.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합당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축복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맺게 될 건강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열매. 우리가 기쁨을 전파하고 축복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확실해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디도를 통해 맺혀진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에 사실은 두 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고린도 성도들이 맺었던 열매죠. 그것은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열매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reconciliation,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디도를 영접한 것, 잘 받아들인 것,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맺었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열매는 바울이 얻게 된 열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졌던 모든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신뢰할 동역자 교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분열과 투쟁을 일삼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 교회가 되었다. 이건 바울이 얻게 된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 자체들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열매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복음적 사명을 이루는 데 큰 동력자를 맞이하게 된 사도 바울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가 사실은 디도가 헌신했던 이 헌신을 통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디도나 바울 때문만에만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디도가 했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 있는 헌신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갖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편지 한 통을 받자마자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눈뜻이 다 사라지고 디도를 억셉트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I don't think so. 여기는 뭔가 다른 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18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많은 교제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 정도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로 한순간도 그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한 내용이 로마서 1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라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두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틀림없이 날마다 눈물로 메어 달렸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가 가자마자 문제가 풀린 거예요.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책망의 편지를 받고도 반항하지 않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게 한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디도 한 사람의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화해장이 펼쳐지게 된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과 디도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 이 성령께서 만드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쁨을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기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진짜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기보다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꽉 차 있다면은 성령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컨플릭트 가운데 있고 갈등이나 아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가득 차 운행하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웃음을 잃고 사는 시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다들 기진맥진한 가운데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기쁨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꼭 좋다고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나갔다가 그 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책 제목이 약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샀습니다. 명성교회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남해의 어떤 한 마을은 이 싸움을 할 때 주먹이나 몸으로 싸우지 않고 노래로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마을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상대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할 경우에는 손을 서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또 노래를 부르는, 뭐가 나쁜데요, 그러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노래를 부르면 또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동안에 한두 사람 마을 사람들이 모여기 시작하고 그들도 같이 그 노래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처음 가졌던 마음의 분노는 간 곳이 없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고 화해를 이루게 된다. 참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로운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찬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고통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족쇄와도 성령 안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을 부어주시고 이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성령께 나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것처럼 제가 변하여 화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고 기쁨을 통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상실했던 모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죄를 뒤집어선 고통의 심령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나의 온 심령을 가득 채우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 가정을 기쁜 터전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빛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비전도 회복하고 복음의 파워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예배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타운이 살아나게 하시고 미국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권순옥 강사의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제자로 부르시면 스페셜 콜링이 아니고 제네랄 콜링입니다. 제네랄 콜링. 그리고 그러면은 스페셜 콜링은 뭔가?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을 받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 안 받나요? 어?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게 그 디사이플, 제자 사부님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제자 그래서 넣는데 제네랄 콜링을 받은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스페셜 콜링을 받느냐? 왼쪽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자, 오른쪽. 이게 바로 스페셜 콜링이에요. 예, 제네랄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각자가 스페셜하게 각자 각자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콜링을 받는 것. 그것이 스페셜 콜링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로 부름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구체적인 직업이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스페셜 콜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네랄 콜링을 받은 거고요. 제자가 된 거고요. 물론 제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제자로 콜링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페셜한 콜링도 받았어요. 왜? 다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살고 있잖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심지어는 백수도 스페셜 콜링, 백수로서의 스페셜 콜링. 굉장히 중요한 콜링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그 자기한테 맡겨진 백수라는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까? 원래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네랄 콜링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저기 보냄을 받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하느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난 스페셜 콜링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님 돼야지. 그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를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내심을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가 있는 곳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데 사는 건 개떡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스페셜 콜링을 받는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복음을 안 전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쟤는 뭔가 틀리다 했더니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한국의 현실이 별로 안 그렇죠. 그죠? 뭐 개독교란 말도 있고 왜냐면은 스페셜 콜링을 다들 감당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미셔널 소그룹의 특징인데 이거 좀 잘 보세요. 여기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보셔야 돼요. 선교하는 소그룹이 있고요. 선교적인 소그룹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미셔널 소그룹, 미셔널 처치, 미션, 선교적인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왼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 미셔널한 선교적인 소그룹이 되려면 아 우리 어디 뭐 선교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자. 노방전도를 나가자. 뭐 이런 간혹 가다가 하는 액티비티, 선교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소그룹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doing 미션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번 그 코스타의 전체적인 theme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doing 미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미셔널한 삶을 살아라. being 미셔널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 잘 못하잖아요. 삶 속에서.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doing 미션을 간혹 가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뭘 하고 있어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justify 시키고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시죠? 저희 아이들이 매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요. 그 오케스트라를 하는 그 단기 선교 하는데, 미션 트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는데,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좀 달라질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부모 마음은.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애들도 보고, 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집에 오면은 그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1년 내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교회 억지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름 되면 또 선교 가겠다 그래요. 과연 그게 미셔널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우리 청년부에, 청년들 중에. 물론 제가 단기 선교 가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단기 선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난 할 말 다 했다 그러고 1년을 자기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저기 단기 선교 가니까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이런 거 조금 못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바로 being missional, 중요한 겁니다. 그죠? 바보 미소가 뭐였냐면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이었죠. 그죠? 바보 미소.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바보 미소를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 적용하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새신자들이 안 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안 들어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럼 밖에 나가서 데리고 들어와.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노방전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한 어떤 그, 성교적인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죠? 너희 그럼 소그룹이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걔네들을 데리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바보 미소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 도구로. 교회의 멤버십을 늘리기 위해서 소그룹을 보내서 멤버십을 데리고 들어오게끔 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사람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바보 미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뭐냐면은 그 진정한 의미의 바보 미소는 그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미셔널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 바보 미소 자체가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임 자체가. 물론 그 모임 자체에 나와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면서 미셔널한 어떤 스몰 그룹이 되잖아요. 안 믿던 사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교회로 들어와요. 나중에 교회 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면 교회를 들어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끌고 들어오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말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바깥으로 보낸 바를 미셔널 소그룹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보 미소를 지리적인 바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낸 바는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우리 소그룹에서 선교 여행을 가자. 뭐 도시 선교 우리 다 같이 가서 이번 여름 섬기자. 물론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매주 모이는 모임이 미셔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회성 혹은 간헐적인 단기 선교 노방 전도 같은 것은 뭐가 문제냐면 좋긴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어떤 그 enthusiasm 뭐라 그러죠? 그 열정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속적인 관계를 빌드업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조장 코스타 할 때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조장 코스타 그 제가 그 문제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이제 2주 동안 코스타 오기 전에 조장님들은 인터넷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막 받거든요. 매일 그 숙제 올려야 돼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죠, 그죠? 하신 분들 막 하려는데 거기 어떤 조장님이 조장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선교는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든지 하면서 그게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되니까 갔다 오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또 언젠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죠? 가서 선교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던 것처럼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타지 선교가 그런 게 선교가 되는 것이죠. 바보 미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 교회 세팅에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소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모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그랬죠. 모임 장소를 바깥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파네라에서 모이든지, 아 이거 지금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 레스토랑을.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는 강의실 빌려서 하면은 친구들 지금 안 믿는 친구들 나오라고 하면은 성경 공부하니까 나오라고 하면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교회 아니야 라고, 교회가 아니고 여기 우리 공부하는 모임에 나와. 모임. 사실 그게 교회인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모임에 나와 그러면은 나오거든요. 나와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믿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마침 목사님이 속한 축구 동아리, 아, 거긴 참, 목사님들만 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말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혹시 여기 본인이 어떤 소그룹에 속했는데, 그게 꼭 그 교회 아니나 그 어떤 믿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닌 경우 있어요? 자신이 속한 어떤 소그룹? 무슨 모임 같은 것들? 없어요? 그쵸, 과 동아리, 그죠? 과 동아리, 뭐, 이렇게, 한인 학생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과 동아리나, 아니면은 뭐, 그, 과의 어떤 그런, 뭐, 취미 모임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모임들이 이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있으면, 그 모임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미셔널한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쟤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스몰 그룹들이 있어요. 과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기 축구회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제 모델 에어플레인 날리는 그런 취미 어떤 그런 모임일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sacrifice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컨택 포인트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거는 그런 컨택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이런 것을 거기 가서 내가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셔널한 소그룹이라는 이야기죠.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만 뭐를 해요. 그죠? 너무 교회 안에서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꼭 소그룹 전체가 안 나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 안에서 뭔가를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거를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좀 생각을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성교적 성교복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40분,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10분 정도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서 성교적인 소그룹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나왔는데 그 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적 소그룹 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찬성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찬성, 반대. 여기도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이 왼쪽에 있는 찬성을 알아보는 사람이. 제 나름대로 조크였는데, 이게 인디 코스타 가면 통하거든요? 여기가. 예. 예. 그,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받아야지. 신학 공부를 하신, 정식으로 하신 목사님께 받아야지. 평신도가 어떻게, 뭐,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능력이 될까? 뭐 인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게.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가르치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죠? 조별로 아침에 큐티 모임 하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하면은 뭐 조장님들이 좀 더 알든가요? 아니죠.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 그 제재 코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장님들한테 가르침을 들지 마라. 그런 거죠. 불신자 초신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성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불신자 초신자들은 성공을 하면은 자기들 잘 모르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약간 쪼뼛쪼뼛하면서 이제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그룹에서 그러면 성공을 하지 말고 교제와 나눔 위주로 하자. 교제.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해주자.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좀 재밌게 뭔가 활동 액티비티도 하고, 뭐 볼링도 치러 가고, 또 이렇게 바베큐 공원 가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고기도 꺼먹고 하면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소그룹보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소그룹들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죠? 거기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승부를 걸려면은 우리가 좀 재밌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을 오게 하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그들이 얼마나 재밌는 걸 막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증검 승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 소그룹이 다른 점이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삶이 변화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주로

0: 신하고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크리스찬 소그룹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분들 들어와서 근데 거기 근데 뭐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면 저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성공을 할 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려운 거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쉽게 쉬운 것부터 복음서부터 보고 또 질문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Bible study with seekers. Seekers란 말 아시죠? 구도자.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불초함성이라고 이제 부신자와 초신자와 함께하는 성공부라고 줄여봤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과 질문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성공부 준비를 할 때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던져요. 여기 답이 뭐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궁금한 것만 성경에 12지파가 너 어디 어딘지 아니? 뭐 이런 거 12지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물어본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인도에 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분이 좀 열정이 뛰어나셔가지고 플래카드에다가 이제 Jesus is the answer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네에 있는 인도 사람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오더니 물어보더래요. Sorry, 그랬더니 What was the question?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Jesus is the answer 그랬는데 question이 뭔지를 모르는 question이 그죠? 문제가 뭔지를 듣고 아 Jesus가 answer 얘기했는데 그냥 그들의 질문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스트러글을 하고 있고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저스에서 앤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 질문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마음 놓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있잖아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 차차차차 이렇게 외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1, 2, 3, 4 순서로 탁탁 하면서 너 믿을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을 강요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것이죠.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불쌍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시선. 아유 나는 진리를 아는, 나는 믿는데 너는 그게 안 믿어지니? 하면서 막 답답해하는 거. 이번에 코스에서 조언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절대 이렇게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난 이 소그룹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가버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라.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예수님이 누구지? 성경에 뭐가 써있지? 궁금하게 만드는 어떤 호기심을 자극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사타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여기 나온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죠? 뭐 스피리추얼한 이슈가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주소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다 알고 나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접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저 강의 안에 보시면은 강의 안에 갖고 안 했죠. 이번에 프린트를 안 했죠. 강의 안에 보시면은 제가 그 저 참고 도서를 한 5권인가 4권 해 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은 Seeker Small Group이라는 책입니다. 게리 푸리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눴어요. 그 사람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네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섯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시커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아이덴티파이 하시게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너가 신이 없 그러니까 너는 신이 있다고 믿니 없다고 믿니를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밑에 보면은 하나님 신 절대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후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페이즈 1에서 1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어떤 스피리추얼한 저니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신의 존재, 삶의 의미, 죽음, 내세 등의 영적 이슈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신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클라리피케이션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죠? 하나님 신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가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결국은 불교나 이슬람교나 무슨 교나 다 똑같은 신 아니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동등한 입장에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꾸겨 넣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3단계가 exploration인데 뭐냐면은 그들이 믿는 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근거를 제시하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왜 믿고 있었지? 사실 내가 이거 설명 못하겠는데 왜 그런지를.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들이 믿었던 바 이외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옵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페이즈 1, 2를 통한 자신의 믿음 바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진리를 찾아나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한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게 맞다 생각했으면 질문이 없죠.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면 다른 걸 보면서 근데 그건 왜 그래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로 뭐라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리더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명확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건 이런 거야. 네가 믿었던 건 이런 거지? 왜 믿었냐 물어봤더니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나는 이걸 믿어. 그럼 나한테 물어보겠어. 넌 그럼 왜 믿니? 그럼 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 스니커가 이제 양쪽 자기가 믿었던 거하고 새로 들은 거를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그죠? 평가를 하는 거죠.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